7월 5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고치소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듣고 싶은 찬양과 또 이야기들, 은혜들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는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듣고 싶은 찬송곡 보내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찬양 안에 큰 은혜 누리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모태트 합창단의 오 놀라운 구세주, 세 곡의 곡 함께 하시죠.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희망을 안고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 100명이 모이는 학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100명의 전문의를 앞에 두고 한 암 환자가 연단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병 중인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와 격려, 그리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암을 두 번이나 진단받았습니다. 그중 한 번은 의사가 14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마라톤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저는 14년을 더 살았고 세계 7대 최고봉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서 오히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션 스와너의 이야기입니다. 스와너는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을 순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등반 훈련을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봉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14일밖에 살지 못한다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스와너는 14년을 넘게 살아가며 희망의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은 모든 역경을 극복할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힘을 내어 능히 이겨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주님,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읍시다.

네, 테너 이종욱님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 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023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샬롬, 행복한 주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의 목소리예요.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함께 하시죠.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눕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기다림은 외면이 아니라 사랑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그리고 조수아님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바리톤 홍성선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과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흐르는 복음의 소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피어난 아세아 방송 개국의 기적 같은 순간들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꾼 뜨거웠던 부흥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로운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0: 1972년에는 아세아방송 송신소 건물이 4월에 착공에 들어가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초대 송신소장으로 내정된 노먼 블레이크 선교사와 가족이 왔습니다. 8월에 드디어 스위스의 브라운 보바리 제품의 송신기를 비롯한 기재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FEBC는 관세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관세가 장비를 구입한 값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FEBC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신부에서는 1973년 4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통일원의 김영선 장관이 통일원에서 방송 기재를 받아서 대공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세아방송에 20년간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의를 해결해 그 결과로 면세로 통관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송신기와 안테나 등 장비들은 통관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2월 28일에 세관을 빠져나와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제주 송신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통일원이 서류상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송을 하지 않고 지출되는 예산도 없어서 자꾸 감사에 걸리게 되자 통일원에서 아세아방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장비들이 온전히 아세아방송의 명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1973년 6월 26일 무선국 검사를 완료했으며 다음 날인 27일 전파관리국장 명의의 무선국 허가장이 나옵니다. 호출보호는 HLTA로 배당받았으며 운영 허용 시간은 오전 5시에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로 총 14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고비를 넘긴 아세아 방송은 역사적인 개국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편 1973년은 한국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 빌리그리암 한국 전도대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연인원 320여만 명이 모이고 마지막 날에는 단일 집회 최대 인원인 11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5.16 광장이라고 불리던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리암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맡은 가운데 설교자가 누구고 통역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일치된 설교와 통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1: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0: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딛고 연합을 통해 준비했던 이 대회를 통해 결신자가 무려 7만 2천여 명이나 됐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촉매제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출연이 이어졌으며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후 74년 엑스플로 74, 77년 77 민족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빌리그리암 한국전도대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5일간의 본 대회 가운데 2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한 밤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은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2023년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를 주강사로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를 통해 6,44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송신기가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통관되고 이어서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던 1973년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까지 참 가슴벅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전파를 보낼 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가능을 넘어 세워진 송신기도, 여의도 광장에 울려 퍼진 뜨거운 통역과 설교도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이 들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있는 이 방송 역시 그 은혜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오르는 이 좋은 기별이 누군가의 귓가를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향한 변화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근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근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면 잠자는 자, 이들은 죽은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성도들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할 거거든요. 성경은 그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리라. 이걸 보면 뭘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리라. 근데 오늘날은요, 성도들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세상 사람보다 조금도 불쌍하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오늘 대부분은.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 삶은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 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잖아요.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신념, 이제 영어로 belief라고 그랬는데, belief란 말은 믿음이라 그 말인데, 그 저자는 신념으로 번역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에게. 그것은 초대교회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 이것이 그것을 지켜보던 이교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이건 여러분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사느냐고요. 이게 이론에 불과한 거죠. 죽은 정통주의,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승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적으로 전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목표를 가지고 그 토대로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서의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손해는 할 거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큰 두 번째, 성령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이고요. 성령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장막집은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걸 말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큰 세 번째, 사실 이게 오늘 살펴보는 이제 주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그 바탕을 깔았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게 명확하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보아도 명확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적 역사의 중심에 함께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실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예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그분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태생, 시작, 첫 열매라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첫 태생과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자세히 보시죠. 그는 예수님 가르칩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선 여기 보시면 먼저 나신 이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우리말에 이 말은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The first born.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입니다. 즉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다가올 새 세상. 다가올 새 세상이란 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가오는 세상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뭐죠? 완성될 텐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지속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창조,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첫 태생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첫 태생. 그러나 첫 태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셨다는 의미의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님의 첫 태생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은 길을 여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로 거기에 오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미래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까 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한 뭐라고 표현하는가?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근본이시요 그랬잖아요. 이 근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beginning. 그런데 이 단어는 부활과 연관 지어서 나옵니다. 아까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 함은 그리스도의 선제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구절은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ginning. 그런데 헤르만 리더버스라는 귀한 학자는 이 beginning이라는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중요성을 다 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단지 그리스도가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서의 관점에서 첫 번째이거나 시작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되지만 오히려 그는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

자이자 계시자였다. 위대한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부활, 더 나아가 모든 창조세계의 부활,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 위대한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이건 시작이건 다 그러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세 번째 이미지는 첫열매라는 이미지인데요. 그게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얘기죠. 요한복음,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첫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종말론적 추수의 첫열매, 그러니까 시작.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첫열매란 말은 시작, 첫열매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더 나아가 첫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열매는 다가오는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6장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에 참여하고 자신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 십자가와 성령이 그 삶을 사는 자원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자원이죠. 제가 마치면서 빌립보 3장을 다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 설교 때도 수없이 많이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사는 것을 땅에서 운명을 결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 3장을 보니까 또 한 면이 더 새롭게 이해됐어요. 그 전에 잘 보여지지 않던. 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로 떨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보면 가로로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우선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제 다 여러분 살펴봐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간절하게. 그 부활의 권능의 실제를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도 살펴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죠. 그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생산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창조세계에게 전달되어서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려면 이게 분배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이 동역자로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 일에 참여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고난이 따르죠.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기 원한다. 그렇게 갈망하고 있잖아요. 갈망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그 과거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하면 고난의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큼 원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아 그걸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동참함으로 그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보증이라고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원하는데 말은 그걸 삶에서 경험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고난의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게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얻어낸다는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서 3장과 연결을 전체로 본다면 저는 그 부활의 삶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걸 통해 결정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유업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성령이 보증이신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까지는 많이 말해요.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그런 말도 안 되어지는 아까 그 두 가지 그냥 팩트만 많이 말하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 새 창조 세계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뿐만 아니라 그 새 창조 세계를 위한 공동체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영원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가 뭐죠? 어떤 민족의 교회였든지 그 교회 분포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었지 상관없이 그들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비 신자들을 3년 동안 교회가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훈련시키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와 이해와 가치와 자세 그렇게 그걸 재사회화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들이 가치관이
성경 말씀에 갇혀 새롭게 형성되고

0: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돌이켜지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믿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며 살 것인가. 네, 이 세 가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앞에 두 문제의 결과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했을 때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무엇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입니다. 옹기장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아낌없이 주다라는 말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지키고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예를 들면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 깜짝 여행, 명품 같은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전을 마음껏 베푼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자산이나 세련된 광고에 나오는 사치품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과 마실 물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 허락된 사람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일 같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축복의 증거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왕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강원명님의 나는 주의 자녀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생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All My Days, 마라나타 싱어스의 영어 찬송, 그리고 이은정님의 바이올린 연주 찬송 내구주 예수님,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연이어 함께할게요.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내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에이맨의 내 안에 있는 것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방송교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FEBC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0: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생명도,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도 모두 주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 하나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지체의 아픔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삶도 회복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주간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0: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예배를 위해 최일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반을 지날 때까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욕심과 원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모습에서 영적인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복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깊이 깨닫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도 마음껏 예배드리는 자유가 보장되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약함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홍순영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1: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0: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1: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0: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0: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의 제일 앞구절과 제일 뒷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너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원래 없죠. 후대에 만든 거예요. 장과 절은 성경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9절에서 5장 1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불시험 같은 고난 속에 있어. 그 가운데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해. 라고 말씀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be shepherds, 보살피는 것을 뜻하죠. 돌보는 것을 뜻하죠. 먹이는 것을 뜻하죠. 섬기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하면 목장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목장. 양떼가 있는 목장의 이미지. 그 목장에서 양들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배불리 먹고 쉼을 누리는 그 목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불시험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방법은 목장,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승리합시다라는 말을 주고받고 헤어졌던 그 녀석들이, 그 친구들이 그 인사말에 책임지려고 열심히 살겠지. 그 인사말에 책임지려고 믿음 지키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겠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내가 내 신앙과 내 삶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 고난당하는 또는 어려움당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처럼 직제가 갖추어진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어른이 있는

공동체와 어른이 없는 공동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교회에 어른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존경받을 어른이 있느냐. 여기 나오는 장로들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통하여서 어른으로서의 삶,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선 모든 사람들, 그 앞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거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대체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중에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틀렸네. 이게 시작부터 꼬인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요. 제가 올해 초에 우리 사랑방 목자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몸살 감기가 왔어요. 거기다가 목이 이렇게 꽉 잠긴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몸도 너무 힘들고 목도 잠기고 그래서 교재의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부목사님께 좀 대신 저 대신 강의를 하라고 부탁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러면 3편으로 막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저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나라도 목자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목자를 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몸살 감기도 사용하시는구나. 불쌍해 보여서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는 자원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 자녀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 거라는 사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꼭 이거 나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저요 저요 손들고 해서 기꺼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택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진짜 하기 싫어.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그 일 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교사도 부담스럽고 목자도 부담스럽고 뭐 주차 봉사도 주방도 다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나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줘 했는데 막 부목사님 전화하시고 어떨 때는 담임 목사도 막 전화해서 뭐 이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막 이러니까 억지로 이제 내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억지로 하게 된 거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그 자리, 그 사명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내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것이 맞다 느낄 때가 많지 않나요? 저도 목회를 안 해야지. 그래서 그냥 목사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그냥 교회에서 집사 장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닌 거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론 내린 거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됨으로 이 자리를 감당해야지.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자리,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목자 이미지를 계속 말한다 했죠. 목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전반부 1절에서 3절, 후반부 5절에서 7절, 이렇게 세절 나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심은 4절인데 이 4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장이 있는데요. 가장 위에 누가 있느냐? 목자장이 있다. The chief shepherd. 목자장이 있다.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광의 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뜻하는데 그것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는요, 영원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내게 주는 인정과 칭찬 금방 사라집니다. 나에게 이렇게 박수 쳤던 사람들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나를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씌워주는 그 관은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자장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장 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같은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고 또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충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이런저런 혼자 흘리는 눈물과 수고가 많이 있을까.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뵐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 하는 그 수고만 보아도 참 눈물겹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생업을 위하여 뭔가 수고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면 목자장 대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힘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소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고자질해요. 기도의 제목, 그게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고자질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안다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또 약간 유머 감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나도 너 때문에 힘든다 그러실 때도 있죠. 야, 너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뭐 이러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내가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 내가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는 우리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딱 가서요, 머리에 시들지 않는 관을 딱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 주님, 그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5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여기 말하는 젊은 자들은 연소한 사람, 젊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어른, 장로들 외의 모든 성도들을 뜻하기도 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4절 말씀이 열쇠예요.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른, 목자를 주셨어요. 장로들을 주셨어요. 어른들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젊은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자에 대하여서 내가

존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의 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저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요, 수학 선생님보다 수학 잘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체육 선생님보다 체육 잘하는 아이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나는 선생님보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니까 나는 배울 필요 없어. 그랬다면 그 친구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겠죠. 성장은요, 배우려고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요, 나보다 못나 보이고 못해 보이고 나보다 말도 못하고 나보다 신앙의 연륜도 짧고 나만큼 뭘 배경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배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서 느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신학교를 이렇게 가서 봤더니 다들 어쩜 그렇게 다 지질이 궁상인지 신학교를 갔더니 다 그래요. 제가 한동안은요, 신학교 가서 기숙사 살았는데 방마다 다니면서 막 컴퓨터 고쳐주고요, 막 컴퓨터 가르쳐주고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게 참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우리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요,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제 안에 있었던 교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연수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배우고자 하면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여기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끝까지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셔서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귀히 여겨야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사랑해야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요,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2023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에 있는 치유의 효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제 그게 건강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훨씬 더 모든 면에서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속감을 느낄 때 내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오전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나는 참

참 좋아.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너무 좋고 감사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가정, 나는 우리 집이 참 좋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아. 그런 고백이 있는 가정일수록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네. 네.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분에게 더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요, 내가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길 때 내가 모든 면에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장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목자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한다. 서로 겸손히 섬겨야 한다.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6절, 7절을 보시면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6절과 7절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짐으로써.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염려냐? 내가 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면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로 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보겠지.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에 너희는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라. 두려움을 갖지 말고 겸손하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너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거는요, 높였다가 금방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그 누구도 낮출 수 없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은 이 세상이 우리를 바닥으로 내어 던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염려를 던져버려. 너는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임 받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그에게 겸손히 그에게 찾아가고 겸손히 배워.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법을 훈련할 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공동체의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그 목자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정의 목자장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의 목자장이 누굽니까? 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목자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터에서도 높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존귀케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나를 택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워주신 그 자리들 가운데에서 목자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그 성도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공동체임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믿으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립케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청년들의 그 앞길을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자장 되시는 주님 그 전능의 팔 아래에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FA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우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2-6900, 042-622-6900,

미국에 6,900번 오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나눠주실 분,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인사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동방송 청자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현재는 사랑의 교회

0: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임바울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한 10년 이제 넘으셨어요?
0: 예, 맞습니다.
1: 어떠세요? 이제 한국살이 많이 이미 다 적응이 되셨어요?
0: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직도요?
0: 예, 그럼요.
1: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0: 일단 북한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인 부분이 있고
1: 네.
0: 또 한국 분들은 언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
1: 애둘러서 얘기하고
0: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목사님의 탈북의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0: 네,
1: 목사님?
0: 맞습니다.
1: 예. 어떻게 오게 되셨죠?
0: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왔다기보다는
1: 예.
0: 군 복무 중에 상관과 한번 크게 싸우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부대를 복귀하려고 했다가 부대를 복귀하지 못하고
1: 네.
0: 그 밤에 휴전선 불빛을 바라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불빛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1: 오.
0: 네,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철책도 넘고 지름밭도 네. 건너서 또 지금 목회자가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나라는 확신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이 22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충동적으로 어쩌면 북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겠다 싶어서 정말 단순한 생각에 걸어온 길이었는데
1: 네.
0: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신실하게 또 통일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1: 아멘.
0: 하나님께 빚진 인생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북한에서 군 복무가 참 길지 않습니까?
0: 길죠.
1: 너무나 까마득하고 아득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답답하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북한군을 바라보면 10년이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하고
1: 예.
0: 물자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용량실조와 또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1: 예.
0: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도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저 친구도 견디니까 나도 견뎌야지.
1: 네.
0: 그래서 대부분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아마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니까.
0: 그렇죠.
1: 생각보다는 이게 불합리함까지는 다다르지 않는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외부 정보를 많이 들으면
1: 네.
0: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가
1: 그렇죠.
0: 이 군생활이
1: 네.
0: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탈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겠지.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이제 북한 군인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서 당 입당에 가입을 해서 제대해서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북한 군인들이 견뎌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 네.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그래도
0: 보상이 있다라는
1: 뒤에
0: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군을 돌아보면 너무 불합리한 게 많고 또 인권 유린의 상황도 너무 많고
1: 네.
0: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의 문제죠.
1: 네.
0: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했던 강원도 지역은 특별히 많은 군인들이 아사로 죽고
1: 네.
0: 병 걸려서 죽고
1: 그걸 직접 보셨어요?
0: 그렇죠. 특별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전투를 훈련한다기보다는
1: 예.
0: 대부분 청년들이 딱 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동원이 돼요.
1: 네.
0: 그래서 뭐 고속도로 공사장이라든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가
1: 아이고.
0: 특별히 이제 발전소 같은 데 네. 동원이 많이 되는데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군인들이
1: 손으로.
0: 이제 손으로 뭐 곡괭이 찢어서 이제 산도 깎고 이러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1: 예.
0: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병까지 걸리면 약이 없어 치료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1: 예.
0: 제가 군복무했을 때마다 이제 15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나면 굉장히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0: 네.
1: 한 가지 희망이네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북한에 이제 다음 세대들로부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도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0: 네.
1: 할 것을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탈북하는 길에서는 아마 기대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0: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할 때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 대한민국에 남겨서.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죠?
0: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산골에서 제가 살았던 고향은 군수산업이
1: 네.
0: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실은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차단된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1: 네.
0: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아니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국가를 반역하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모험이고
1: 네.
0: 그때는 뭐 남조선 그런 개념보다는 부대 들어가면 처벌도 두렵고 또 내 인생은 이제 탈영병으로 집에 가자고 하니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냥 정말 한 줄기 희망처럼 그냥 저기 한번 가보면
1: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0: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야. 생각이었던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게 정말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1: 네.
0: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표현이 정말 제 삶에 맞지 않을까. 저기 꿈꾸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길이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1: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가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때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1: 네.
0: 첫 번째 감정은 국정원이나 하나원에 들어오면 김정일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줘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은 책들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또 김일성 우상숭배에 관한 도서만 이제 보거나 당에 관한 국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다가 많이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많이 섞고 살았다 우리가. 그 배신감.
1: 네.
0: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 배신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분노도 했다가
1: 네.
0: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 시간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예를 들면 6.25가 북한에서는 남조선과 미군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조국해방전쟁 이라는 표현들을
1: 그렇죠.
0: 많이 썼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진실일까? 근데 이제 전쟁 기념관이나 또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북한이 먼저 시작한 전쟁은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괜찮지만 초반에는 예. 그것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시 혼란기를 정말 많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배신감 플러스 혼란. 또 그 혼란 가운데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제와 압제 가운데 있는 뭐 그런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정작 여기 와보니까 여기 너무 잘 사는 거야.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너무 화려한 그냥 놀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1: 네.
0: 와, 대한민국이 똑같은 이 경계선 어떻게 보면 이제 몇십 킬로만 넘어오면 되는
1: 그러니까요.
0: 공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거기에 한번 놀랐던 두 번째는 너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한번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북한에서는 딱 제한된 것만 보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1: 네.
0: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욕해도 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게 좀 많이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아마 처음 한국에 오신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혼란의 시기, 분노의
0: 그렇죠.
1: 시기, 우리 목사님과의 생존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목회자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이 좀 요즘에 은혜 나누시는, 은혜 받으시는 찬양 함께 네.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0: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1: 네.
0: 그래서 그 찬양 후렴을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북한 땅에서 평양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1: 아멘.
0: 기도와 고백이 나오는데 이 찬양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비 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철책을 넘어서 귀순을 하셨죠. 탈북을 하셨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목사님께서 혼란과 분노의 시기, 네. 또 갑자기 닥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살아간 어떤 기대와 기쁨이랄까요? 네. 그럼에도 이곳에서 생존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네.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혼자.
1: 혼자.
0: 네.
1: 특별히 이제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고립이 되죠.
0: 그럼요. 네,
1: 가족이 네. 있어도. 네. 근데 저처럼 이제 혼자 온 탈북민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0: 예.
1: 특히 이제 명절날 같은 때.
0: 아, 그래.
1: 이때 우리 가족을 두고 혼자 넘어온 탈북민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0: 네.
1: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은.
0: 네. 네.
1: 근데 보면 멀어도 외국에 있던 뭐 부산에 있던 뭐 힘들긴 하지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0: 그렇죠.
1: 갈 수 없어

0: 서 못 가는 거는 이 차원이 너무 다른. 네. 그래서 그 외로움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뭐 같이 모여도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고립된 상황 가운데 그 외로움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시간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요. 시간들이 너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1: 네.
0: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북한에서 경험했던 통제와 감시, 억압이라는 인권 유린이라는 상황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혼자라는 이 고립감,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줬던 것이 아마 신앙이 아니었던 것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1: 야, 한국에 처음 오셔서 그러면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0: 바로 신앙생활을 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남선보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이 미국의 종교 아닙니다. 서방에서 너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일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네.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도 너무너무 거부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아직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거의 80%, 85%가 기독교.
1: 처음에는?
0: 네, 처음에는. 맞아요. 다 그렇게.
1: 또 탈북 가정에 도움도 받으시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넘어왔을 때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이 올 때. 그래서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룸메이트가 형님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거 없으니까 끌려갔다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샬라샬라 하고. 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이 기독교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나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주셨어요.
1: 예.
0: 그래서 보통 탈민들이 하나원을 나올 때 집을 배정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이제 군포시에 집을 배정을 받았는데 집이 안 나온 거예요.
1: 오.
0: 그래서 20일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하나원 때는 있을 수 없고 보통 이제 쉼터 같은 데서 한 20일 정도 생활하다가 집이 비어지면 들어가야 된다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쉼터를 갔던 게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에 이제 20일 거기 가 있게 된 거예요. 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실향민 목사님이었어요.
1: 오.
0: 할아버지 한 70대 네. 되시는. 기독교 대단에서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1: 네.
0: 매일 뭔가 예배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초반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계속 예배가 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쉼터 20일 기간에 한 열흘 10일째 되는 날 목사님 그날도 이제 예배를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따라갔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은혜를 제가 들었어요.
1: 네.
0: 진짜 마음에 불을 안고 있는 뜨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희한한 체험을 하고 돌아봤는데 그 전까지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뭐 동정녀가 뭐 예수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북한 무신론자들에게는 말같지도 않은 얘기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며 이런 게 정말 생소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 할렐루야.
0: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에게 믿어지고
1: 아멘.
0: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던 건 성경 말씀 막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한 열흘 동안 너무너무 행복 했던 와 네, 너무 불안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 네. 그 쉼터 가운데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0: 맞습니다.
1: 사실 신앙인의 삶과 또 목회자의 삶은 다른데
0: 그렇죠.
1: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어떤 부르심이 특별히 있으셨을 것
0: 네.
1: 같아요.
0: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1: 네.
0: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제 성향이랑 안 맞는 거. 뭐 싫어도 그냥 웃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 그 마음에도 목회자는 저랑 이제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안산 네, 상록수역 근처에
1: 예.
0: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멘토를 잘 만났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0: 부심이 있는 것 같다.
1: 와.
0: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권면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권면을 해주셔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 의지 안에도 관계 없이 걸어왔던 길이 아마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0: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고
1: 네. 네,
0: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그럼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목사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증언하는 또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 방송을 또 듣는 많은 분들도 도전받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어떠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또 탈북 성도를 위해서 부탁이랄까요?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0: 지금 탈북민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통계들을 뭐 정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려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조사들을 해보면 매년 탈북민들이 한 50여 명씩 자살도 하고 뭐 또 죽기도 하고 또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탈북민 모녀가 또 굶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탈북민 자살률은 대한민국도 자살률이 높지만 4배가 높고 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마약
1: 맞아요.
0: 사기 이런 데 많이 이제 연류가 되면서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또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1: 예.
0: 근데 2025년 작년이죠. 돌아가신 숫자가 4배나 급증을 했다고요. 거의 한 200명 정도가. 근데 제가 우리 탈북민들의 인생을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확신이 계속 들어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실상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통일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남한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탈북민 고향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 5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교회가 우리 탈북민 성도 한 명만 제대로 품고 기도하고 세워내면 이게 북한 성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근데
0: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방황하고 있고 한국에 오면 85%가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는 정말 마음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국동방송 가족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함께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면 그 하나가 백을 이루고 백이 천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이 목사님이 탈북민이라서 하시는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또 관심 가졌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이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탈북민 신앙 간증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겠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가도 때로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죠. 성장과 시련을 함께 겪곤 합니다. 풍부한 햇볕이 생명을 일까요 보다가도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자연이지만 산천 초목은 푸르기만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길고 깊은 뜻 안에 있으니 우린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견뎌낼 뿐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몇 주 전 저희 시어머님 81세 생신이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9507님, 와, 제가 그 이 시간 사연 함께하면서 야, 역시 성도는 다르다 이런 말씀 자주 하게 되는데요, 9507님 사연에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이야, 시어머니 81세 생신이셨는데, 야, 이렇게 축하 사연 신청곡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와, 여러분 오죽하면 저 10월드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저 뭐 시자가 들어가면 뭐 모두 다 싫어진다면서요. 근데 시어머니 생신. 근데 또 시어머니가 81세. 네, 연세 높으신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네.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 모습들을 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봤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시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거네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예배 당에 모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 네, 찬양 네, 함께 하는 거 너무나 은혜롭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찬양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방송 함께 하면서 여기에 모였다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함께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0689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이고 비까지 오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새벽부터 쿠팡 단기 알바 나간 남편 픽업하러 왔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더불어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제 걱정 먼저 해주는 남편 사랑한다는 말도요. 0689님 네, 0689님 남편분 네, 사랑합니다 라는 말 전해달래요. 와, 너무너무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간지러워서 못해 그거 자랑 아닙니다. 네, 못하면 아니, 고쳐야죠. 네, 고치세요. 할 수 있는 내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아니, 힘내봐야죠. 사랑한다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많이 위로를 얻고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진정 사랑의 마음 전하고 싶어. 아, 이런 말 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저도 포함해서 네.

말 좀 합시다 우리.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마음 알아주라고요? 내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 그것도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그거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말 듣는 게 쉽잖아요. 부담 주지 말자고요. 네, 저 목사님 잘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얼굴 오늘 또 빨개지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도 대단하셔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에요. 아우, 직장에서 힘들었어. 아유, 나 힘든 거 알아줘. 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앞에 뒹굴뒹굴 하는, 네, 그런 남편들이 세상 남편들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또 더 보탬이 되겠다고 비까지 오는데, 새벽부터 또 단기 알바 줄임말 뭐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요새 하도 줄임말을 짧게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단기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그런 남편 또 픽업하러 비 오는데 또 차 몰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부부가 이러니 서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 또한 사실 다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걱정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귀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면서요. 또 찬미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0689님 소원 두고 기도하세요.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흡족하다는 것은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원만하고 편안할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죠. 이 기분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 마음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환경은 믿음의 크기, 쉼 없이 다름질하는 의지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건너야 할 한여름의 강, 이제 시작인데요. 힘껏 전진해서 더위도 삶의 방해물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인팅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여름 특집 방송 서머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운 주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악가이자 에세이 마음을 닮은 목소리의 저자인 고민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만지시는 은혜로운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성악가이자 에세이 마음을 닮은 목소리의 저자이신 고민지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는 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소프라노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민지입니다. 지난 5월에 에세이 마음을 닮은 목소리를 출간하고 나서요, 많은 독자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참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자리에서 오늘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우리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0: 크게 자란 우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1: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웃음이 나는데요. 복덩이야, 사랑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지? 이렇게 볼도 꼬집으시는 어른이 많으세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춘기가 정말 심했던 꾸러기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또 속에서는 굉장히 들끓는 열정과 그리고 뭔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냥 사내아이 같은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는데요. 자꾸 어머니의 기대치만큼 안 돼서 어긋나고 하필이면 제 남동생이 굉장한 모범생이라 항상 그 친구와 연년생으로 태어나
0: 뭔가 비교가
1: 됐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딜 가든 저희 외갓집에 가서도 그냥 바른 아이였으면 하는 첫째인데 뭔가 저는 소위 말해 왈패라고 자꾸 우리 할머니께서 첫째가 이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막 하실 정도로 이렇게 잘 안 잡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또 무대에서는 뭐 떨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항상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디서든 노래하는 자리면 제가 뭐 운동회 시작하면 나서서 시작 노래를 한다든지 그냥 항상 모든 아이에게는 쟤는 무대에서 항상 노래하는 친구야.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리더 같은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5살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하나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시죠?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럼 부모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어요?
1: 저희 어머니는 천주교셨어요. 네. 외할머니 댁이 다 천주교 신자들이셨고요. 저희 친가는 또 불교셔서 저희는 사실 저보다 위에 계신 신이 계시다는 걸 믿었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는 먼저 데려가신 엄마가 자꾸 그려지잖아요. 왜 엄마를 먼저 데려가셨지? 라는 것 때문에 부정도 되고 또 한켠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해지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선생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15살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26살 정도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호랑이 같은 저의 대학 시절 은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사실 떠나시고 1년 뒤에 알았어요. 제 고집으로 선생님께서 뭐 유학을 가라 너는 림 위에 올라가서 좀 결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저를 위한 조언을 해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고집을 또 부리며 내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뭔가 보여주겠다 그때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해 연락을 하겠다 이러면서 번호를 차단해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1년 뒤에 선생님이 부고를 들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무렵에 제가 대전에 있는 월평동상교회 대학생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항도 있고 궁금함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생활을 했지만 항상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들을 정말 열심히 비를 피하듯이 막 피하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3년 동안이요.
0: 네.
1: 혹시나 잡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나 여기 청년부로 뭔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랬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고집이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정식으로 입교를 하고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1:1 신앙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필사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예배만 딱 드리고
1: 도망가듯이
0: 도망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고민지 선생님처럼 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예,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계속해서 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삶의 굴곡마다 또 찬양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1: 저에게 찬양은요. 그 세상적인 노래와 다르게 제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쉬게 하시는 깊은 숨 같습니다. 전에는 제 실력과 어떤 커리어를 제 힘으로 증명하겠다고 늘 쫓기듯이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찬양의 자리에만 서면 그냥 어떤 모든 계산도 멈추고요. 어떤 제 열정 이런 걸 떠나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그냥 누리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우리 선생님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위로와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성악을 전공하시고

0: 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책을 쓰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마음을 닮은 목소리. 참 책 제목도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런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1: 요즘에 그래서 좀 수식어가 복잡한데요. 아까도 이제 찬양할 일이 있어서 찬양 드리고 나오는데 거기서 목사님들께서 대체 뭐하고 지낸 사람이냐 해서 저 찬양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책도 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사실 32살까지 음악 교육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완전히 실패한 후에 드디어 제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후에 회복을 하던 기간 동안 큰 배움을 얻었거든요. 제가 21살 때부터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다양한 분들을 세상 속에서 레슨하면서 발견했던 그 치유의 순간들 그리고 그 깨달음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보여 이번 첫 책이 되었습니다.
0: 네, 현재 또 이렇게 보이스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데 정확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1: 아직은 생소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요, 성악의 발성 원리를 바탕으로요 지친 분들의 마음을 돌보고 또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편안한 호흡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일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분들, 상담사,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 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대상들의 그들과 호흡하고 만나서 치유 콘텐츠를 나누는 강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0: 네, 일상에서 지치고 또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1: 맞습니다.
0: 예, 그렇게 된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1: 사실 과거의 저처럼 겉으론 티를 안 내지만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다 겉으론 티는 안 내지만 마음이 지쳐있고 좀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이 지쳐있잖아요. 저처럼 불안해서 마음의 여유를 잃고 계시거나 또 특히 일상에 지쳐서 자신을 돌볼 틈이 없는 여성분들만 보면 제 마음이 먼저 머물더라고요. 불안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아니면 숨이 얕아지는 건 그 마음을 좀 돌봐달라는 신체의 반응이라는 걸 좀 깨닫고 나선요, 제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께 따뜻한 안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일어난 많은 분들의 또 삶의 변화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사실 제 책에 있는 에피소드들이 어쩌면 제가 바라봤던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저 또한 저희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가명을 미순이라는 이름으로 넣었던 그 에피소드가 떠올라요. 강의실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시던 60대 여성분이 기억납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사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첫 수업에 우리가 아는 허밍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고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만을 위해 이렇게 돈 들여서 무언가를 신청한 게 처음이었다. 노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끌려서 왔다. 아, 그 짧은 떨림이 어쩌면 저희에겐 별거 아닌 성악을 전공한 저희한테는 허밍이 그냥 몸을 푸는 스트레치 같은 건데 누군가에겐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숨구멍이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먼저 올라가셨지만 하늘에 저희 엄마가 또 보여지고 제가 엄마가 살아계시면은 해드렸을 법한 그 마음을 어쩌면 세상에서 만난 다른 어머니들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마음을 닮은 목소리 어떤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까?
1: 상처 때문에 목소리가 자꾸 떨리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힘든 시기를 지나시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무엇보다 일상에서 평안을 잃고 중심을 잡기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 교육, 보컬 관련 전문가분들께서도 목소리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그런 렌즈가 시선이 되어지길 기도하면서 집필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선생님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 분 다섯 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네. 이 시간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마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우리 선생님의 에세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앞으로의 사역과 또 삶의

0: 서 품고 계신 또 꿈과 비전이 있으실 텐데 좀 나눠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저 역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또 그러면서 어떻게 걸어가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더욱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제 목소리를 통해 지친 영혼들에게 넉넉한 숨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맑은 통로로만 쓰이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특별하게 선생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럼 간단히 제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키워드로 정한다면 역설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는데요. 역설이란 단어를 좀 좋아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삶에서 이렇게 삶으로 역설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하실 줄은 몰랐고요. 그냥 곱게 컸을 것 같은, 사랑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지고 그 후부터 겪게 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그걸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살짝 다뤄볼게요. 저는 온 집안의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0: 기대도 많고. 그렇죠?
1: 그럼요. 네. 기대도 많죠.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 제가 태어난 날 쓰셨던 편지에 하나님께서, 거기는 또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보내셨구나. 참 바르게 그리고 잘 키워야지라는 글이 적혀있는 편지가 아직도 제 서랍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어딜 가든 이분도 저분도 울어도 기저귀도 그냥 제 손에 누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돌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렇게 밝게 어머니가 없으셨는데도 잘하는 그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시절,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와 조금씩 균열이 생겨가고 그때부터 이제 학업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기대감에 제가 부응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희한한 반항으로 이제 어머니께 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바른 친구였겠죠. 바르고 원하시는 그 기대치만큼 컸으면 하는 게 있으셨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자신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음 하는 그 바람이 컸던 것 같아요.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그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 속상하게 많이도 했고 물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제 훗날 돌아봤을 땐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너가 있어서 집이 심심할 데 없었다고는 하시지만 좋은 입이겠죠? 네.
0: 그 당시에는 아버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1: 그러셨지만 사실 어머니께는 많은 힘듦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로 인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도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투병을 하셨고 정말 갑작스럽게 중2 제가 이제 학교에서 축제날 솔로 노래를 하기로 했던 그날 중학교 2학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실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그 축제가 있기 바로 한 며칠 전 명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나서 눈물도 안 났어요. 근데 뭐 그냥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서 뛰쳐나간 적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티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있고 엄마가 돌아가신 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고 근데 가장 컸던 건 내가 살아야 돼라는 게 계속 컸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지만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울 수 없어. 그리고 엄마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잘 모르겠는 게 어쩌면은 그냥 눌러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
0: 인정하고 싶지 않고.
1: 그쵸. 그것 또한 자존심이었던 것 같고 그냥 더 밝으려고 애썼던 것 같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더 장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타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더 살아야 하잖아요. 가족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네. 네,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던 그날에도 아빠랑 떨어지면서 아기처럼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여린 게 있는데 겉으로는 똘똘 뭔가 지기 싫음과 뭔가 상처받기 싫은 것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에 굉장히 벽을 쌓고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지냈고 교우 관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늘.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에는 뭔가 해소되지 않은 결핍이 있었고, 그게 항상 노래 부를 때 굉장히 뭐 장군스럽게 항상 카리스마 있게 노래를 한다고 친구들은 했지만, 그게 어쩌면 생존으로

0: 어떤 내 울음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교 입시에 사실 실패했어요,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제 고집인데요. 학교 전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세팅하셨던 그 부분에 또 제가 싫다고
1: 하셨구나.
0: 참 저는 삶에 아니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방황을, 두 번째 방황을 시작하면서 21살 때 대학교 2학년부터 이제 뮤지컬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첫 제자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또 학교의 친구들하고도 노는 것도 정말 열정적으로 놀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 정말 그 방황이란 방황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학교에서 노래 못하는 것도 싫어서 놀다가 새벽에 연습실 가서 또 연습도 하고, 그냥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회상을 또 해보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졸업을 하고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물론 다른 선생님들, 저를 만났던, 노래로 만나거나 뭐 학교에서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께서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학 시절 그렇게 엄격하게 저에게 가르쳤던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그 부고를 듣고, 그때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허무했습니다. 너무 아무리 연락해도 받으실 수 없고, 엄마에 이어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냥 원망스럽고, 근데 이젠 안 되겠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야겠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SOS를 치듯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면서 그렇게 매주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많은 말씀도 듣고, 물론 예배 때도 다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열심히 알고 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첫사랑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제 사업을 또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던 때가 27살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또 당돌하게 학원이 아니고요, 방문음악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심지어 그때부터도 마음을 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학원 명 아래에 마음을 두드리라라는 부제를 또 넣어서 로고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방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욕심이 껴들면서 이제 항상 어려워졌던 것 같은데, 대전, 청주, 세종까지 이제 세 군데 지역을 아울러서 플랫폼을, 그러니까 어떤 패기인지 모르겠는데 에너지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겠지라는 확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빼놓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로 시작했던 그 강사 시절이 어렸잖아요. 21살.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프리랜서 이런 전공자들, 음악 전공자들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를 그 보여주겠어. 내 힘으로 보여주겠어.
1: 자존심이 셌군요.
0: 네. 그걸로 인해 이제 잘못 수익 구조를 만들고, 이제 정말 저를 비우는 과정을 아직 덜한 채로, 미완성인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 그 자존심으로 잘못된 수익 구조를 7년을 끌고 갔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내부적인 걸 들으면 다들 아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뭐 강의 가서도 이걸 나누고, 사실은 제 자체가 뭐 이미 지났고 거짓을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누거든요. 근데 그러고 무너지고 나선 정말 제 자존심이 그냥 바닥이 되고요. 인생에서 그런 무기력함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무기력함이 오지 않았거든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선생님이 돌아가셨어도 아 다시 살아내야지. 근데 이 세 번째, 제가 뭔가 제 손으로 모든 걸 만들어서 했을 때, 겉으로는 실패라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정말 찬양이 쉴 공간이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 마음이었고, 아까는 세상에서 살고자 했던 울부짖음이었다면, 그때부터 올려드린 찬양에 많은 분들이 희한하게 은혜 받으시고 우시고, 왜 이거 본인 이야기처럼 들리냐, 아무도 저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 정도로 전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제 찬양에 대한 방향이 달라졌고요. 삶에 대한 방향도 달라졌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써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어두워지니 잠을 자고, 그냥 별거 아닌 그 일상, 한웅재 목사님이 썼던 그 일상 은혜라는 그 곡처럼, 그냥 일상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깊은 숨으로 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까지 읽었던 그 국내 뭐 자기 개발서, 그리고 많은 책들, 명작, 뭐 어떤 걸 읽어도 성경책만큼 뭐 재밌게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책이 전혀 이해가 안 갔던 적도 있거든요.

0: 근데 너무 제 얘기 같고 다 이 안에서 그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오는 그 순간들이 아 그냥 정말 은혜로 다가오면서 찬양의 깊이도 제 마음으로 더 부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더 깨닫게 된다면 이 성경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을 또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더 귀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춘기 자녀들을 그렇죠.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선생님께서 사춘기 때 많이 방황을 하신 거잖아요.
0: 맞아요.
1: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데 지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 중에 사춘기 자녀로 인해서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도 언젠가는 또 깨닫고 우리 선생님처럼 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부모님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진짜 감사하게도 저의 방황 시절이었던 가장 힘들었던 그 사춘기 시절과 저의 결핍인 엄마의 부재라는 이 두 가지로 인해 사춘기 아이와 어머니들의 마음을 잇는 교육 상담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은 가정들이 회복을 좀 보고 있어요. 사실 그건 제가 조용히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머니들께서는 그 아이를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다른 객체라서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 아이는 엄마인데 왜 나한테 이래? 라는 아이스러운 마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느끼시고 그 아이를 바라보신다면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시간을 견뎌주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쓰임은 다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보면 아이들과 다중지능검사 그리고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어머니와 아이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게 돼요. 근데 봤을 때 어머니들께서 바라시는 이상형과 나는 우리 아이 이렇게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는 아이의 모습대로 씨앗대로 자라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아이의 씨앗이 어떤 나무인지 보이게 되었을 때 어머니들께서 당혹스러운 그 당혹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선으로 나와 다른 객체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조언하시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이 경청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듣는 거에 너무나 약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이야기들
0: 그렇죠.
1: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 잠시 우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맡기는 기간 동안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 아이가 이곳에서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사랑도 또 세상에 다른 사람, 이웃사랑도 실천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고민지 선생님의 간증에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책하고 지쳐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숨이 다시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하면서 방송가족의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작하는 순간이 있고 또 시작하는 공간이 있고 또 시작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볼 때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기가 언급되어 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특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는 초기 교회 혹은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는 언젠가 하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큰 절기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오순절은 그 두 번째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히브리 노래로 있다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함을 상징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여기 오순이라고 할 때 오는 숫자 다섯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는 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 곱하기 10 하면 50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유대인들이 썼는데요. 이때는 일종의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오순절을 중시했는데 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일 때는 그냥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였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

부분은 교회는 나 혼자만의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역이라고 부르는 해외선교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대체해서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영향력을 주게 되었는데요. 20세기의 가장 교회의 흐름 중에 특징적인 것은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개인전도에 아주 열심히던 8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21세기 초까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인가 또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는 사실은 좀 약점이 생기고 조금 개선할 점이 생긴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분명하게 교회는 또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귀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능력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것,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는 것, 혹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현상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를 표현해야 되니까 자연의 현상 중에 어떤 것, 또 인간이 경험한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소리는 아주 급하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공통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따지면 귀에서 듣는 청각입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람과 같은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혹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좀 규정하고 정의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바람은 그 형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데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존재는 즉 성령께서 성령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감각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지는 촉각도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바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능력입니다. 큰 바람이 부르면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 집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리창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성령은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존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을 요즘에 하는 식으로 하면 증명하는데 보여주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바울은 해석했고, 또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람을 불 수는 없지만 바람이 힘이 있어서 지나간 자리에 나무가 꺾여지고 창문이 떨어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면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변화,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 성화를 아주 중시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상처로 인하여 상처가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훈장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나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내게 증표가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가 흔적이 돼서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병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현상을 경험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삶 전반에 함께하는, 전반에 존재하는 커다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로 예배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성령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 즉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결단하셨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중에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듣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었습니다. 소리입니다. 이제는 보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보는 것은 즉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의 역할이죠. 눈의 역할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걸 읽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주목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체험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 체험 혹은 경험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절이듯이 존 웨슬리라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이기도 했고
나중에

영국 선교회를 벗어나서 감리교회라는 하나의 교파를 이룰 정도로 신앙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738년 5월 24일이 자신의 신앙적인 전환점을 겪은 때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좀 마음먹은 설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늘 고민하던 영국 국교회 가운데 고민하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가 그 자리에서 체험적으로 일종의 해결책을,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일기 이렇게 씁니다. 그분은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랑의 아픔이 내 영혼과 내 몸을 어루만졌다. 이것이 웨슬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이 체험 가운데 그의 신앙을 나누다가 그가 모임을 조직하고 또 설교하고 또 함께하면서 그는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운동이라는 새로운 신앙 운동을 끌어가는 그러한 일종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때 저는 불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 불은 언제 쓰이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태워 없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여기서 태운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 즉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구약의 상징으로 볼 때 우리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태워서 없애는 것이고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웨슬리에게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가장 변화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로 표현되고 요즘에 우리가 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고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해서 다른 해석을 붙인다면 불 옆에 가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열이 전해지는 거죠. 추울 때 우리가 불을 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혹은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거룩한 열정을 품고 있어서 누군가 좀 냉랭하고 누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의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간 열심으로 좀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17절과 18절 베드로의 설교문을 오늘 요절로 함께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17절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일러스테 1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불리우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의 불을 붙였습니다. 영적인 도전이었고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 열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웨슬리가 성서에 기반을 두었듯이 루터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 운동은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점점점 실현되어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이 앞으로
몇 년 후, 몇 년 후, 한 세대, 두 세대 후에 점점 실현되어 가는 것

0: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버전으로 하면 미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미래 비전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갖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개인의 직업에 대한 꿈,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개인의 소원을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상, 미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환상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어떤 환상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 이미 환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환상처럼 보셔야 합니다. 이 환상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꿈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는 소망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품는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줍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게 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넘어 소망의 미래로.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 안에서 품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꿈이 없는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을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즐거울 수도 있지만 괴로울 수 있습니다. 풍족할 수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아주 펼쳐지는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도 있지만 미래가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난 100년간 20세기와 21세기에 다 겪어왔습니다. 우린 전쟁도 겪었고, 식민지가 되는 경험도 겪었고,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너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웨슬리는 이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내가 목회할 것이고 증언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3만 번 이상 설교하고 40만 킬로를 그가 순회했고, 그의 사역 내내 탄관총과 빈민가와 술집과 고아들을 위해서 증인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광교회가 믿음의 뜻을 두고 진리의 가치를 두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한 주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능력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광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는 열정으로 불 붙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성광교회가 열정으로 불 붙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열정 가운데 불 붙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농밀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

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게스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게스트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말보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감격의 눈물이요. 라고요. 저도 잠시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직접 뵙게 되겠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감격이 이 시간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길 기대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762님,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331님, 기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지금은 마늘을 까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0231님, 오늘 손주들이 와서 강화 건평해변가를 돌면서 찬송도 듣고 귀한 시간을 가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기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저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8380님, 예배드리고 아버지와 집으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3590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017님, 7월에는 더욱 주님만 바라고 믿으며 기도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1330님, 모든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은혜로 가득한 7월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경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두려움과 위협이 더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내 탈북민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을 가장해서 접근한 그 협조자들로 인해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들과 또 그들을 돕던 브로커들이 잇따라 공안에 체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전한 소통 창구로 여겨졌던 플랫폼마저 감시의 통로로 활용이 되면서 그들의 일상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아시고 또 숨은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중국 땅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또 막힌 길 위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여정 끝에 북한의 회복과 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날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찬양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로 돌려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조용히 떠올려보고 기억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우리는 연결될 수 있고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북한의 그 땅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땅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회복과 복음 통일의 날을 이루실 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북한 땅에 우리의 시선이 잠시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몰래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 음향 엔지니어를 담당한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된 이야기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된 이 간사님은 자신이 녹음해서 방송되는 내용이 북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궁금해 직접 들어보려고 단파 라디오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함께 방송 사역을 하는 탈북민 사역자들로부터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 음량을 최소로 작게 하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주파수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밤중에 구입한 라디오의 음량을 최대로 작게 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듣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며 20분 정도 씨름함에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당황해 왜 내가 방송 파일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심하다가 라디오를 가지고 베란다로 나가 주파수를 찾아 돌리는데 아주 작은 소리가 잡히더랍니다. 그러면서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를 조금이나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들었던 탈북민 형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주로 모두가 잠든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에 숨겨놓은 라디오를 꺼내서 몰래 방송을 듣는데 잘 들리지 않으면 안테나에 침을 바르기도 하고 몸속에 넣어보기도 하면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목마름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 놓고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배를 타는 어부가 되어 먼 바다에 나가서 방송을 들으며 예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검열을 심하게 받는데 들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바다로 나가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방송이 있는데요. 바로 탈북자들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탈북을 했고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탈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그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에서 방송을 듣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디오를 구입하면 당국에 신고해야만 하고 이때 북한 공영방송만 들을 수 있게 납땜을 해서 돌려줍니다. 만일 납땜한 것에 손을 댄 것이 발각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땜을 제거하고 몰래 해외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깊은 밤이나 새벽에 방송을 말씀으로 듣고 예배하는 북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한 성도들을 위한 더 많은 복음 방송이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에서 허락되지 않는 남한이나 해외 방송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 듣는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러하기에 안테나에 침을 바르는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런 환경에 놓인 북한 성도들을 위한 더 많은 단파와 중파 방송이 준비되어 보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전파 방해를 하고 방송을 감시할 목적으로 배치된 감청 요원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라디오에 납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3천에서 5천여 명의 감청 요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방송을 모니터하고 방해 전파를 발사해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듣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감청 요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북한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은주 간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겸손과 믿음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에 복음으로 평화를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휴전협정 이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남북관계에 평화의 물꼬를 튼 사건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후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온전한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명은 훗날 남북 교류의 마중물이 되었고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기적같은 만남을 이끌어내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일의 시작은 정부 주도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는 분단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을 추진하자고 북측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최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으로 확장되며 이후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여론과 정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인도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종교단체는 이를 뛰어넘는 지속력을 갖습니다. 남북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을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활용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못했고 희미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치와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14년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본래의 목적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이 일을 결국에 1985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통일의 시대에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치와 정세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휘둘리거나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를 한결같이 선포하고 지켜나가며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정치와 정세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게 베풀고 선포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남북의 상황이 어떻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에 입각하여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 땅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생명의 길을 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고 합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기를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북한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로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고백하며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문제는 재물을 소유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재물에 붙들려 있었고 결국 영혼보다 현재의 안전과 만족을 더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는 사람의 연약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된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 예수 대문 앞에 박창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시며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과 구주여 광풍을 불어 향유옥합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경주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뢰하는 데 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우리가 사는 초록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안전할 수 있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

0: 오늘 첫 곡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나요?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 무척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6살 여자 어린이 김서아 친구예요. 주일에는 엄마 손을 잡고 일찍 교회에 와요. 다른 친구들보다 집이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하는데도 거의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에 온답니다. 교회 오면 해맑은 미소로 선생님들께 인사하고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이지요. 지난주에는 서아가 어른들이 주신 용돈이 담긴 가방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돈을 꺼내더니
1: 오늘은 내 용돈으로 헌금할 거예요.
0: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있어요. 와,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금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지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친구들이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노가은의 곡, 솔로 김태희 어린이가 부르는 너는 가장 귀하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친구들, 그 말씀대로 잘 살아보았나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멘.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할 증인으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0: 나의 딸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나오는 온 천하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키가 크던, 키가 작던, 부자든 가난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전 세계에 다니며 세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선교사님이시지요. 우리가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만나고 있는 코리와 많은 선교사님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너의 딸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음을 들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할까봐 걱정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2: 마가복음 16장 15절.
3: 마가복음 16장 15절.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3: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라디오쇼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르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한 일을 했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코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수용소가 있던 독일의 라벤스비르큐로 가라고 하셨지요.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르텐붐의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독일 국민은 큰 사랑과 친절로 코리를 맞이했어요. 코리는 교회, 그리고 이제는 피난민 수용소로 개조된 강제 수용소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코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넣는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고기잡이 금지라고 쓴 작은 표지판을 세워놓으시지요. 여러분, 코리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코리는 미네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코리에게 다가왔어요. 친구들, 그 사람은 코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코리는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는 갑자기 겁에 질렸어요. 그 남자는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경비원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코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1: 텐붐 여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사님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저의 죄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0: 그리고 그 남자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1: 텐붐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0: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코리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코리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악독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코리에게 가득 찼고 코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제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코리가 용서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 후에 코리는 자주 독일에 방문했어요. 코리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대만, 그리고 많은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방문했었답니다. 코리는 항상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코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갇혀있는 사람들이 사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코리를 처음 보았을 때 화난 모습으로 노려보던 죄수들이었지만 코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답니다. 대부분의 죄수와 심지어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리는 3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책을 썼어요. 코리가 기력이다 해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미국의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코리는 그 집을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라고 불렀고 코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리가 91살이 되었을 때 코리는 마지막 여행, 하늘나라로의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코리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주어 미션 스토리에서 듣지 못했던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듣기로 해요.

우리는 쥐혈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미션 원정대에 전하고 싶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혈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충격을 받으면 잠시 변하는 듯 하지만은 이내 무서운 탄성으로 원래의 습관과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고집과 신념, 내 지혜와 의지를 통째로 내려놓고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영적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어쩌면 또 위대한 분수령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항복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잔꾀와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항복점 앞에 서게 만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산도 그 많은 가족들도 그에게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밤을 맞이하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 절망의 골목에 홀로 서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밤을 야곱 인생의 가장 찬란한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깨트림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항복점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항복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야곱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홀로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고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평생 모은 모든 소유를 먼저 약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아래 철저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껴서 치열하게 살았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네 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 종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의지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지대와 방어벽을 다 강제로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독한 고독 속에 홀로 앉혀 두십니다. 심리학에서는 홀로 있다는 것은 뭐 공통

고독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외로움은 loneliness라고 그러고요. 고독은 solitude라고 그렇게 구분하죠. 외로움은 뭐냐면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찾아오는 아픔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채우려고 끊임없이 스마트폰도 뒤적이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인가 집착하면서의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반면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같이 혼자 있는 상태이지만 괴로움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절대자를 대면하는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고독 혹은 나의 힘과 가능성이 철저히 부정되는 부정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실 때에 언제나 이 고독의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 때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불러내어서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없이는 이 광야길을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바로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의 철저히 잊혀진 세월 속에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제단을 태우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네무 아르라는 철저한 고독 끝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뭐 사도바울도 그렇죠.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홀로 보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에 바나바와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우로 나타나는가 하면 상실이나 때로는 패배나 또 고통이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를 고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기준을 바꿀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때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직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리 외롭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렇게 하면서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둘러싼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잠시 걷어내신 이유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홀로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고독의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 머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어떤 한 손이 들이닥쳐서 그를 움켜잡았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사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보낸 자격일지도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부립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존재를 천사라고 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생 자기 고집과 신념, 잔꾀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새 씨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자마자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다음에 뭐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이 뜻은 천사가 야곱에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결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단과 방법, 신념과 고집을 꺾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던 천사는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축이자 씨름꾼이 버티는 힘의 근원, 즉 인간의 자아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제 힘으로 버텨서 설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설 수도 없는, 버틸 수도 없게 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씨름이 아닙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26절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규는 단순한 욕심 가득한 복을 달라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마음 깊은 곳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처절한 절규이면서 그의 비참한 실체를 스스로 직면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확히 20년 전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 아버지가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형의 자리를 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논리는 이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모른 채 다 알고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버티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대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체를 토해냅니다. 27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 대답의 뜻이 뭘까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아야 적성이 풀렸던 자입니다. 내 신념과 지식과 경험을 굳게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추악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의 진정한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야곱이 쓰고 있던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기시고 벌거벗은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철수까지 믿었던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랑, 내 경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어짐의 자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에 주는 직함이나 타이틀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깨어진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큰 고통과 좌절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나를 설득해 오셨던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과 인내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를 직면하는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예언적 삶의 운명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새롭게 빚어가시겠다는 재창조의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기꾼 움켜쥐는 자라는 뜻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다 다스리다는 뜻의 사라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매달린 그의 영적 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중에 엘이 나오면 이 엘은 하나님이죠. 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뜻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외롭게 바둥거리며 세상과 싸우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승리한 흔적,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영적 고아이며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야곱같이 욕망을 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든 실험이 끝나고 날이 밝아올 때에 성경은 가슴 뭉클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땅 분해를 지날 때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태양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짙게 깔렸던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몸을 비틀며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장애를 입었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한 피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조로 다시 출발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지.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바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걸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민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관계 위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룩한 항복점입니다. 내 삶에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들, 또 여전히 가정에 어려운 일들, 상실과 관계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것은 패배와 아픔과 야곱에게 보여지는 절뚝거리는 이 뭡니까?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진 뼈가 부러진 그런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걸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혼한 분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입니다. 이 야곱이 절뚝거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둔 하나님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고통과 아픔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 그리고 내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그 자리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항복점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지난 6개월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 절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면서요.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 회복되고 믿음이 더 굳세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감사 찬송 소프라노 이미경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지나온 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의 날들도 그 손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의 펜로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올 때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눈길을 세상의 걱정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소프라노 도선이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에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에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에서는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더 많은 감사들을 기억해내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서요. 우리의 미약한 감사의 찬양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와 성실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일, 젊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전북 완주에 사는 차땡땡 할머니는요, 70세 자동차 운전에 도전해서 무려 960번 만에 도전 끝에 드디어 면허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 크룩은요, 53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 이루고자 하는 꿈을 품고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송정미 지금 여기 오늘 첫 곡으로 도종환 씨의 곡을 붙인 곡이죠. 담쟁이로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털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취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담쟁이를 같이 나눴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한 곡 한 곡을 새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송경민의 주의 은혜라, 김대한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과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다시 선포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벽 앞에서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뎁니와 지미 라엘이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댐니와 지미 라일이 불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Draw me nearer.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He hided my soul. 컨트리 워십 앨범 중에 함께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나눌 이 찬송가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입니다. 이 찬양은요, 예, 윌리엄 랄프 페더스턴이 지은 그런 캐나다 출신의 젊은 크리스찬이죠. 바로 16살 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이 찬송시를 이렇게 어릴 적에 썼다고 합니다. 처음 불러질 때부터 교회에서 부르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신학을 고백하는 편지와 같은 글로 시작된 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한웅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부를까요?

찬송과 메들리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웅재의 찬양으로, 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고난 내 영혼까지 옹기장의 아름다운 화음으로요.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행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온 땅의 주인으로 불려지는 Who Am I라는 오리지널 곡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한국어 가사는 이렇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상한 맘 돌보십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입니다. 방황하는 내 맘을 주의 길로 비춰주십니다. 나의 일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오늘 피었다 이름 없이 지는 꽃과 같을지라도, 바다에 나는 파도, 안개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온 땅의 주인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소원하며, 마지막 곡으로 캐스팅 크라운의 Who Am I, 온 땅의 주인 듣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명기 16장 22절 말씀 소개할게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그 무언가를 당신의 삶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 인생에 너무 담대히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시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함께 할게요.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광야에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신들이 머물 텐트를 치고 생활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열두 지파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포진해 있었다. 따라서 어떤 지파도 언제든 사방팔방에서 손쉽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은 성막을 먼 곳에 두지 않으시고 열두 지파 한가운데에 두길 원하셨다. 언제나 우리가 달려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며 축복해 주길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 저녁에 자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막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다. 성막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는 영원히 천국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된다. 천국이 좋은 것은 그곳이 금은 보화가 많고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집도 집주인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면 유령의 집이 된다. 천국에는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래서 천국이다. 왕을 사모하는 사람은 왕국을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펠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날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추종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삶도 달라졌다.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 마리아가 깊은 절망에 빠져 흐느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어찌하여 우느냐?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깨달았고 기뻐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쁜 순간도 있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때도 있다. 세상은 주님을 조롱할 것이고 당신은 낙심할 것이다. 그런 때에는 빈무덤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 버려진 무덤이 당신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빈무덤은 아무것도 주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해준다.

존 번연의 기도학교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라. 이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면 우리는 더욱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알게 되면 큰 힘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적절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

기록을 근거로 하나님과 논의했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즉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분별을 통해서 효과적인 논증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그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 올바른 분별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에브라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키심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궁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명의 거지가 문 앞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참으로 가난하고 다리까지 절뚝이며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허기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하며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자도 자기가 정말 굶주렸다고 하고 후자도 자기가 배고파 죽겠다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난하고 다리를 절며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거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내용을 훨씬 더 실감나게 그리고 실제로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담아 말할 것입니다. 어느 거지가 더욱 동정심을 유발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관습이나 형식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과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릴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깨닫고 두려워 떠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제 마음을 살피사 저로 하여금 제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가장 깊은 열망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저지르는 죄의 정확한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열어 보이게 하셔서 저의 죄악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박양의 세상과의 싸움에 대한 좋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싸움은 두 곳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지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싸움만을 싸움으로 인정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싸움은 산 밑에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선 모세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곳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두 곳 모두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또 하나 싸움의 승패는 오히려 산 위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기도는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육은 영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시나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당연히 영혼이 잘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인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기도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산 위에서 산 밑의 전쟁을 내려다보며 기도했고, 그 모세의 기도 무릎의 강력한 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무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의 싸움, 산 밑의 싸움 둘 다 성실히 싸워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속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육에 속한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아니며 영의 것들이 더욱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서로 헤어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안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성가 이야기. 오늘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3일째 주일 후 세 번째 주일에 올리기 위하여 작곡된 BWV 21 Ich hatte viel Vergnügnis, 마음에 근심이 많은 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20대 시기를 음악사에서는 바흐의 바이마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곡은 그가 29세인 1714년에 처음 작곡되어 이후 46세까지 세 차례나 개정된 것입니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의 구성은 전주곡과 네 곡의 합창곡, 세 곡의 아리아, 두 곡의 레시타티브, 한 곡의 이중창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흐의 초기 칸타타치고는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칸타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악장부터 6악장까지가 설교 전에 연주하는 제1부이고 7악장부터 11악장까지는 설교 후에 연주하는 제2부입니다. 1부에서는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면 2부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곡의 각 합창곡에서도 전반부에는 근심, 걱정, 고통 등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표현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안위와 찬양, 행복 등의 기쁨을 표현하여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소곡의 성격을 띤 1악장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2악장부터 듣겠습니다. 2악장은 자유로운 다성합창 폴리포니입니다. 내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으나 당신의 위로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네. 시편 94편 19절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Vergnügnis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중에서 이 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 3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통주 저음 반주로 노래하는 이 소프라노 아리아는 오보의 오블리가토가 깊은 슬픔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숨, 눈물, 슬픔, 고통, 그리고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범민에 찬 내 마음을 병들게 하네. 나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네. 이런 내용으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Vergnügnis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4악장은 테너 레치타티브로 내 주여 그러함에 내 아픔과 내 공포와 시리에 찬 내 마음을 온전히 내게서 지워주소서를 노래하고 이어지는 5악장 테너 아리아에서는 쓰라린 눈물의 강이 바다가 되어 끝없이 넘쳐 흐르네 폭풍과 파도가 나를 핥히고 슬픔이 가득한 바다는 내 영혼과 생명을 나약하게 만들고 돛대와 탓을 부수려 하네 나는 여기에서 바닥으로 가라앉네 저기 지옥에 있는 심연이 보이네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Vekimanis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중에서 4악장 테너 레치타티보와 5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 합창은 제1부의 마지막 곡으로서 푸가와 캐논풍의 사중창과 합창입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에 고통을 주시나이까. 가사는 시편 42편 12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바라라. 그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감사를 드리리라.

0: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Bekümmernis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중에서 6악장 합창이었습니다.
1: 올여름엔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 더운 여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김성수가 진행하는 성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바흐의 많은 작품 중에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더 유명해진 곡들이 많습니다만 이 21번 칸타타는 바흐 당대부터 인기가 많았던 작품으로 바흐 자신도 애착심을 갖고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14년 곡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부터 수차례 곡이 수정되다가 1731년 라이프지히에서 최종 개작되어 다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가사의 핵심 내용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에 기반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시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7악장부터는

설교 후에 연주되어지는 제2부에 속합니다. 7악장은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함께 노래하는 레시타티브로서 예수님과 영혼 간의 대화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소프라노 음성이 영혼, 베이스 음성은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여, 나의 안식처, 나의 빛이시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보라 영혼이여,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어지는 8악장은 레치타티보에 이어지는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이중창입니다. 약한 자를 보살펴주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내게 오셔서 머물러 주소서. 너에게 머물리라. 당신의 광명으로 기쁘게 하소서. 내 은총의 빛이 너와 함께 하니라. 내 영혼이 죽고 말 것이옵니다. 너의 영혼은 분명코 살아있으리라. 나는 끊임없는 불행 속을 헤맬 것입니다. 구원, 그 포도즙을 얻게 되리라. 아,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다. 너는 선택받았느니라. 아닙니다. 아,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렇지 않도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여, 내 영혼과 마음을 온전히 쉬게 하소서. 사라져라 근심아, 물러가라 고통아.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Verkümmernis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중에서 7악장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레치타티보 그리고 8악장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다음 9악장은 코랄 선율에 의한 합창곡으로서 근심 걱정을 던져버리고 얻게 되는 평안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여 다시 평화를 얻을지라 주께서 너를 위해 베푸셨노라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 쓸데 있는가 번뇌와 한숨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매일 아침 고통을 한탄함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노라 여기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Vergnügnis 마음에 근심이 많은 아 중에서 구악장 합창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악장은 테너 아리아로서 근심 걱정 사라지리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영혼이여, 환호하라 마음이여, 사라져라 걱정이여, 물러가거라 고통이여, 울부짖음과 흐느낌은 순한 포도주가 되어라. 내 통곡은 이제 환호가 되어가니 뜨거운 불길은 순결한 촛불이 되어 내 영혼에 사랑과 평온함으로 타오르리라. 이런 가사로 부르는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21 이하테필 베키마니스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중에서 10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이제 21번 칸타타의 마지막 곡입니다. 11악장 합창인데요. 이 합창곡은 전반부는 호모포니, 후반부는 푸가와 폴리포니의 기법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합창곡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Vergnügnis 마음에 근심이 많은 와중에서 마지막 1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성가 이야기 오늘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21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모두 꺼내어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로 가득 채우시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스웨덴의 전래 민요를 사용하여 칼 구스타프 보레리 목사가 이 놀라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이죠. 학자들은 20세기 최고의 찬송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서방에 알려지게 된 과정도 신비합니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이 찬송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만트레드 폰 글렌이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 루터교회에서 부르던 것을 제정 러시아의 목사로 러시아의 마틴 루터로 불리는 이반 뚜크로하프노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미녀처럼 부르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사역하던 미국 목사인 스튜어드 하인이 1949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소개했고 사제를 추구하였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의 집회와 방송 설교에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세계 모든 성도의 사랑을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죠. 코리아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찬송가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이어서 새로운 찬송가가 편찬될 때 번역상의 문제가 있으면 가사가 수정되곤 했습니다. 1919년 신증 찬송가에 수록된 이후 100년이 넘도록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인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네, 그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주와 동행에 관련된 찬송의 가사들, 특히 후렴에는 대부분 기쁨과 즐거움의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우울증도 심한 스트레스도 그 근본 원인이 근심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면 근심은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너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성 작가 중에 MG 자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곡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세 곡, 21세기 찬송가의 두 곡이 편집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한 곡의 찬송곡이 가사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MG 차핀이 만든 찬송입니다. 미국 찬송 작가로는 특이하게 오음계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과 일본에서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한 곡의 선율에 세 개의 가사가 있는 아주 특별한 찬송인 이 곡은 로엘 메이슨이 편곡을 하였지만 원래 곡의 이름이었던 골든 힐의 선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사는 아무 흠도 없고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일본과 한국 초기 찬송가에는 아론 차핀의 작곡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의 동생이었던 MG 차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가창학교의 선생으로 있었고 후에 가창학교를 세웠고요. 남부 민요 찬송가를 수집하여 미국 교회에 소중한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신 분이십니다. 같은 곡이지만 다른 가사 고요한 바다로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고요한 바다로는 영국 찬송가 작가 톰 네이디 목사가 작사한 찬송으로 영국의 복음 잡지에 처음 실린 후 미국과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곡인데 가사가 다르고 연주자가 다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횃불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원래 오늘 찬송은 이 세상 풍파 심하고를 찬양드리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토마스 헤스팅스의 작곡인 이 찬송은 영국 국교의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인 휴 스토웰의 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은 문영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Amen.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어요? 해피 로드스 데이 땡큐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so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men. There are many names the world may call us.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Sometimes we are known by our job, our achievements, or even our failures. 때로는 직업으로, 때로는 또 우리가 성취한 그것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한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But God calls us by a different name. He calls us His children. What a wonderful gift that is.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부르십니다. His children.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Our identity is not found in what we have done, but in the one who loves us.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As we spend time together, everyone, may we rest in the joy of knowing that we belong to God's family.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e'll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ere we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Yohanbogum 1장 12절 말씀,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ou know, when a child is learning to walk, there are many falls along the way. Yet loving parents do not stop calling that child their son or daughter.
1: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0: Instead, 오히려 they reach out their hands, encourage the child, and celebrate every small step forward.
1: 오히려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요. 또 작은 걸음 하나에도 함께 기뻐합니다.
0: That is a small picture of God's heart toward us.
1: 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The Apostle John reminds us that through faith in Jesus, we are given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1: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전합니다.
0: Not because we are perfect.
1: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0: Not because we have earned it.
1: 우리가 자격을 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0: But because God first loved us.
1: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0: Knowing that we are God's children gives us courage to begin again whenever we stumble.
1: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0: Amen. Before we part today, let us carry one simple truth in our hearts. We are God's children.
1: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진리를 꼭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0: We are God's children.
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There may be days when we feel weak.
1: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0: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question our worth.
1: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0: But God's love does not change with our circumstances.
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0: Just as a father delights in his children, our heavenly Father delights in us.
1: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요.
0: Wherever we go this week, let us walk with this confidence, not because we are strong, but because we belong to Him.
1: 우리 이번 한 주도요, 우리의 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May our hearts be filled with peace, gratitude, and the quiet confidence of being deeply loved by our Father.
1: 네, 우리 마음이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오는 담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0: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And He loves you so much, everyone. And He cares for you. He goes before you. I can say like 1,000 things over and over again. But anyway,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I'll be back next time. Bye.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이라는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가는 빈민가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슬람의 율법과 척박한 가난이라는 사탄의 무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었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이 거짓의 갑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BBC나 여러 외신은 이 현상을 환경을 뛰어넘은 영적 해방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경과 운명이라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취해 가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모카탐 마을에 가면 굉장히 웅장한 동굴교회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0: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예수전 도단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이었던 마우마우의 두목이었었던 니키 크루즈는 폭력, 살인, 마약 이런 사탄의 강력한 무장 속에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키는 자신을 나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전도자 데이비드 윌커슨이 니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니키는 막 분노를 하면서 윌커슨의 얼굴을 팍 주먹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날 밤 니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폭력을 지탱하던 그 모든 사탄의 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깽단 두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요. 이후에 평생 전세계를 다니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사탄이 씌워놓은 악의 갑옷이 너무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이름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밥이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세상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인간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두려움과 배신이라는 어두움의 무기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솔제니친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죄의 종으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왕국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제니치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감옥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함을 선포하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쓴 그 글들은 전 세계 어둠의 무장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솔제니치는 외부적인 그 환경들이 자신을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쇠사슬도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 쾌락과 철학 또 만이교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악한 습관을 쫓아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요.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더 큰 허무함과 옛 습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청소해보려고만 했지 주인을 모실 생각, 아 주인이 오시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을 때 집어서 읽으라 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제서야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있던 자신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내면을 거주지로 탁 삼으셨을 때 과거에 그렇게 괴롭혔던 방탕함과 정욕의 그 악한 것들이 다시는 들어올 틈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비로소 내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참된 구원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찬양하며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 노숙자 사역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수없이 재활원에 입원했는데요. 중독을 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몇 달씩 술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상태에서는 늘 더 큰 절망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랬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술을 끊는 것에 집중하던 때가 아니라 길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을 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술을 끊으려고 애쓸 때는 집이 비어있어서 악한 것들이 더 쉽게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올 틈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의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평안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삶,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막스밀리안 콜베의 신부님은 처형을 앞둔 다른 수감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야말로 사랑의 순교자로 불리시면서 오늘까지 희생과 보편적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시는 분입니다.

이 신부님의 사건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용소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콜베 신부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부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사 상태의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콜베 신부님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집을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같은 환경조차도 콜베 신부님의 영혼을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영혼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구원의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콜베 신부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찬바닥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더니 찬양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길,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주를 위한 이곳에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올해는 별그대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외치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이 열매는 아홉 가지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의 의미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홉 가지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여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여기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이고 또 첫 번째 주간이어서요.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소프라노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1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서머 스페셜인데 올 때마다 참 자주 온다, 빨리 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올해는 6주 동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동을 나눌까,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 들려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희랑과 화평, 또 세 번째 주에는 오래 참음, 네 번째 주에는 자비와 양선, 다섯 번째 주에는 충성, 마지막 여섯 번째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랑이고요. 또 첫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듀엣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에는 이런 부제도 있어요. 웨딩송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서머 스페셜로 만든 아이디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를 수 있군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그 풍성함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썸머 스페셜 6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썸머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랑으로 함께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똥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하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나 인류 전체의 발전을 꿈꾸기도 하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가치가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더러운 방을 청소하려 하지 않고 창문 밖의 풍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변화와 회복은 결코 외부적인 힘이나 거창한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만유의 주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최선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됐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주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하셨습니다. 흔히 집을 떠나서 떠돌이하는 그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막상 좋은 것과는 달리 피곤하기도 하고 아 포근한 집에서 누웠으면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 집이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부족하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내 한몸 누일 곳이 편안하기 때문일 텐데 주님 품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듯 하지만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북녘에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편안한 쉼을 주실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415 성도님께서 울산에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새벽에 오랜만에 일찍 눈이 떠져서 항상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이렇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방송이네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힘 누리시길 바랄게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북한과 세계에 또 남한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북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0: 예.
1: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빼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0: 오, 네.
1: 예, 지금 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0: 이제야.
1: 예. 네. 한,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0: 네.
1: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아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1: 네, 완벽하게는 아닌데 네,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0: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1: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0: 네.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0: 네.
1: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0: 그렇죠.
1: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다니엘 기도회예요.
0: 맞아요.
1: 네.
0: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 엄청나더라고요.
0: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1: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열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준비된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0: 야.
1: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야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버처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0: 그렇죠.
1: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들의
1: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0: 네.
1: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예. 예, 꼭 준비돼야 된다.
1: 꼭 준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 부탁을 드렸었죠.
0: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예.
0: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1: 네.
0: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아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0: 하셨어요.
1: 네.
0: 첫 책이시죠?
1: 처음 책입니다.
0: 네.
1: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0: 네.
1: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뭐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0: 네.
1: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혼을 네, 네. 많이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0: 네.
1: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0: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1: 맞아요.
0: 목숨을 건 갈증.
1: 네.
0: 자유.
1: 네.
0: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1: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0: 오.
1: 네. 개인의 자유는
0: 그렇죠.
1: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0: 오, 그렇죠.
1: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사이비 종교집단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0: 아멘.
1: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0: 네.
1: 다 포함이 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0: 아멘.
1: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1: 네.
0: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1: 네,
0: 그렇죠. 한국에서 산 세월이
1: 네. 네.
0: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 참 자유 이상입니다.
0: 할렐루야.
1: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0: 네.
1: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0: 아.
1: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0: 할렐루야.
1: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0: 네.
1: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0: 네.
1: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0: 할렐루야. 네.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1: 네.
0: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1: 하나님의 은혜.
0: 와.
1: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또 해외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의 선박이 한 척 더 안전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한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크루즈 선 관광객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K-푸드의 뿌리와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 초 남북 핵협상회의록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며 거친 협상 태도를 보인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평양 과학자 집단 거주지에서 과학자 자녀들이 한국의 전자도서를 보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통제가 완화되면서 북한산 특산물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 리도 4.1%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JP모건과 시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는 최근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지표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도 반도체 특수화 추경 효과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의 이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금지된 통행료가 아니라 항행 안전과 해상 구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비상 상황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비스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은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되지만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추가로 안전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한국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었고 현재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모두 두 척의 한국 선박만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HMM 남우호는 지난 5월 피격 이후 두바이 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선박은 화물 선적 일정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6명이 있었지만 통항을 계획한 선박은 모두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들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식량과 식수, 연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지막 남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을 넘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해미읍성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며 약 10시간 동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대산항 인근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중국인 매출이 9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리브영 서산지역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크루즈 기항지가 다양해지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소비가 기존의 면세점이나 대도시 중심에서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전통시장 등 지방 상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라 편의점과 화장품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방 거점 점포를 확대하고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상품을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 소비를 겨냥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식문화의 역사와 한식의 뿌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보입니다. 전시회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특징으로 꼽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는 물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다양한 식기와 상차림, 조리도구, 풍속화와 고문헌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년에서 2000년 전 사용된 손잡이 달린 토기 잔 100여 점은 현대 머그컵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벽시와 백제 무령왕릉의 왕실 식기, 천마총에서 출토된 꽁아리에 담긴 토기, 고려시대 꿀이 담긴 청자 매병 등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 미식가 허균이 전국의 별미를 기록한 도문대작과 김홍도, 김득신 등의 풍속화를 통해 계절 음식과 지역별 식문화도 소개됩니다. 박물관의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음식 전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남북 핵협상 회의록 3836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모두 32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핵사찰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과정이 담겼습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양측 대표가 서로를 깡패, 강도라고 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언쟁을 벌이는 등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고 북한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찢거나 우리 측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 측은 연간 40개의 시설에 대한 불시 핵 사찰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찰 대상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는 북한이 199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겠다며 협상을 늦추려 했던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자료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초기 협상 과정과 북한의 협상 방식, 당시 남북관계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동에서 국가 핵심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한국 소설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자도서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6살 동갑내기 청소년 3명이 부모들이 출근한 사이 한 친구의 집에 모여 휴대전화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SD카드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함께 보다가 주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소설과 이른바 불순 도서가 담긴 SD카드와 전자기기가 압수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금시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역 안전부 감방에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동은 북한이 핵심 과학자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인 만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자녀들뿐 아니라 국가연구에 종사해온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비판 모임과 검열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품 검사가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등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이나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식료품 등을 개인 짐에 넣어 중국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세관이 유엔 대북 제재를 근거로 개인 짐까지 엄격하게 검사해 소량의 북한산 물품도 반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량 반입은 계속 단속하면서도 개인이 휴대하는 소량 물품에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 일대에서는 북한산 말린 오징어와 꼴뚜기, 새우, 게살 등 건어물은 물론 나물과 약초, 북한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북한 특산물 거래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국 내

조선족과 탈북민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북한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면서 소규모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흐리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전 해상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영생, 이 구원이라는 삶 속에서는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어요. 이런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꼭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문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0: 공익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로운 진리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한평생 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 He was deaf. 못 듣는 사람의 처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우는 소리도 아기 웃는 소리도 아기 보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인자하게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찬송가도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고 위험해

0: 임박했을 때 소리 질렀는데도 못 듣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불행. 못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두 번째로 말을 못했습니다. He was dumb. 말씀 어짜에다가 말 더듬음 하는 눌자가 있죠. 말을 못해서 어눌했다. 안 들리는 것도 서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신의 의사도 표시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한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용기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차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한국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 1년차 가운데 지금은 수원에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여정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곳 서울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0: 네.
1: 같은 고향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은혜의 말씀들

0: 같이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사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직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의 일들, 그리고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바로 경제생활을 할지,
1: 네.
0: 그리고 경제생활

0: 싶었어요. 언젠가 제 머리에 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요양보호사 직업도 네. 봉사 활동이잖아요. 봉사. 그리고 섬긴다면 또 섬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네.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습니다.
1: 섬김과 도움의 네.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금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데는 하나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네. 받거나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자격증까지 다 공부하시고 따신 거예요?
0: 네. 땄습니다.
1: 언제 따셨어요?
0: 자격증은 5월 중순경에 이제
1: 예, 나왔고. 5월 중순에요?
0: 네. 5월 중순경에 땄고 예, 과정을 마치기는 4월 말까지 과정을 마치고
1: 그러면 바로 또 지원서를 넣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0: 네. 언제든지 취업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살고 네. 지식이 없잖아요. 싸운 지식이 없고 중국에서는 또 20년간을 헐레벌떡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싸운 지식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제 지식이 많아야 돼서 네.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컴퓨터 자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어차피 요즘은 네.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0: 네, 그렇죠.
1: 요양보호사를 해도 뭐 해도. 일지를 쓰거나
0: 네, 맞아요.
1: 아니면 뭐를 주문하거나
0: 네.
1: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하시고
0: 네.
1: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시고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는 바로 보호사로서
0: 네, 제가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까지요?
0: 네, 네. 사회복지사도 네. 요양보호사하고 친밀하게 연관된 부문이고 또 컴퓨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에서 제일 요구가 될 사람이 아닐까.
1: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요양보호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네.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착 1년차를 넘어서 앞으로 또 5년차, 10년차가 될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제 도적같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지 모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정말 그때가 오면 네. 선생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0: 복음 통일이 어느 날에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일 마음에 가진 것이 진짜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 섬기는 네. 삶.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에도 이제 아픈 사람도 있고 예, 힘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사람을 이제 도우면서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제 이것을 꼭 복음 통일의 그날에 네. 이제 써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그 여정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이 모든 게 생소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고 은혜라는 단어를 북한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되게 폐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 또 내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그런 주님. 힘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그 끝에 가보면은 힘들고 슬프고 웃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화려한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침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합니다. 이제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예, 수령을 이렇게 두뇌로 삼고 예,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바꿔놓고 네. 생각하면은 아멘. 쉽지 않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제 받은 은혜 그 축복이 아 내가 겪어왔던 고통과 슬픔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얻은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에 우리 하나님이 예, 예,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구원의 손길 버텨주셔서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 이제 네. 우리 북한 분들도 남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처럼 행복하게 자기 권리를 찾고 예, 자기 이름도 찾고 소망을 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이제 꼭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아멘.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시는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참 또 다채로우시잖아요. 네. 누구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어느 날 만나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네. 만나주시는데 우리 김사라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1: 사랑의 하나님이다.
0: 네.
1: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시 선생님이 뭐 찬송가나 네.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0: 네. 이제 부모도 영원히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못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저를 지켜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찬송가 435장

0: 아멘. 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이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북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그 살기 힘들고 인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가난 속에서 곤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루빨리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손길 붙이시어서 오늘 하루빨리 우리 북한 땅에도 햇빛 찬란한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아멘.
1: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0: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행복과 은혜와도 네. 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네. 그 행복을, 그 선물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한 이야기들, 함경북도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신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오늘 이후에 선생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음 그 스텝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북한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과 근심, 한숨 대신 오늘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함께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 충성과 그 사랑과 응의 걸음을 내딛으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찬양으로 함께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1: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아,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아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어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0: 네.
1: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그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0: 네.
1: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0: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1: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0: 네.
1: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0: 네.
1: 근데 이자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를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는 밖에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0: 네.
1: 얻을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0: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1: 네. 그렇죠.
0: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네.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지도 뭐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1: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0: 냉온풍기.
1: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주황당 비석굽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0: 네.
1: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0: 그쵸.
1: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0: 네.
1: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0: 기능도 많고
1: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0: 네.
1: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0: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네.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고 기도 하고
1: 그렇죠. 그
0: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미리미리.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0: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1: 걔네들은 거의 없어요. 커졌겠죠. 네, 그 선풍이나 그저 사다가 돌릴 정도고 에어컨은 네. 거의 없죠.
0: 그럼 승용차는 또 두 말할 게 없겠네요.
1: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차라고 하면 옛날에 갱생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트럭이 네. 그러니까 승용차가 거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럭도 없고 한국은 버스, 트럭 모든 차들이 에어컨 안 넣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승용차들은 다 에어컨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에어컨 틀면 더운 바람 나오면서 안이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에어컨 돌리면서 온도 낮춰놓으면 찬 바람 나오면서 또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냉매가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좀 찬 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깨 됐으면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새로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깥이 완전히
0: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1: 그 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 돼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0: 네.
1: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0: 그래서 승용차에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
1: 네.
0: 결제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0: 네.
1: 뭐 하루 벌어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한 해 여름이 아니라 또 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0: 네.
1: 네,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네.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또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0: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북녘해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서의 천 원과 북한에서의 천 원이.
1: 네.
0: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네.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노동 가치로
1: 한국산,
0: 따지면
1: 한국 가격이죠.
0: 네.
1: 이 달러로 치면 그 한 150달러가 한
0: 100 한 2, 30 요즘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1: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0: 네.
1: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그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0: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1: 네.
0: 집에서도 잘 때 그냥 켜놓고
1: 그렇죠.
0: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이거를
1: 네.
0: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1: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는
0: 예.
1: 자기 전에는 지침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참 이게 지금 너무 또 발전했어요.
0: 네.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이 집에 있으셨어요?
1: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0: 네.
1: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 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0: 장비가
1: 이제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0: 아.
1: 그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가 카탈로그에 다 돼 있어가지고
0: 네.
1: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근데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0: 네.
1: 하는 그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에다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0: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1: 네.
0: 사람을 위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0: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0: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1: 네.
0: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1: 아멘.
0: 아, 참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돈 아래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나라 같은 총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더울 세라 에어컨 둘 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총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1: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네.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한 차례씩 함께 하실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또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복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나를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건져줄 구원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것은 이런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취함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와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6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빗길 이동 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의 최저 기온은 14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빗길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 시간의 말씀과도 같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천국 소망과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 기회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을 영접하려면 첫째, 반대편까지 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책망하지요. 압살롬의 반란은 끝났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다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반란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부르며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왕권을 되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까닭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에게 세상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이미 많은 세상 욕심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다시 왕으로 서야 했어요. 그러니 내 형제여, 내 고륙이라는 표현에는 다윗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부르짖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던 마음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13절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압살롬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반역에 가담한 사람까지 품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네 편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품어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 14절에 보니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됩니다. 억지로 복종시킨 것이 아니죠. 다윗의 포용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누군가를 품는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이 아니라며 밀어내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품어주어야 할 내 형제, 내 고륙은 누구입니까? 왕을 영접하려면 둘째,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유다 족속이 길갈까지 나와 다윗을 영접했다고 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언제나 회복과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요. 16절에 보니 시므이가 급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 왕을 영접합니다. 17절을 보면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고 시바도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왜 이리 서둘러 왔을까요? 형세가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깨달은 것이죠. 18절과 19절의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참으로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기회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진심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심을 먼저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내게 수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진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 하나

0: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인정합니까? 상대의 진심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모임에 가려고 교회 속으로 모임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기회주의에서 돌이키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남편은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다며 제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 몇 년 전 그곳의 여자 회원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있기에 저는 그 모임이 탐탁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적인 심의와 시바처럼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 않았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며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낙심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지금껏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즐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주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곤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과 코인 등의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인을 매수했어요.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에 정신이 팔린 제 모습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요. 그제야 어떻게든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떠나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제 모습을 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 가정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을 줬다가 급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소망이 끊어질 뻔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과 물질의 눈을 돌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코인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먼저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한 뒤 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품었습니다. 반역자 아마사도 품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심의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갈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 말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반역한 압살롬을 품고 저주하던 심의까지 받아준 다윗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마음을 닫고 조금만 배신당해도 사람을 정죄하며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운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움직이고 유익 따라 선택하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길갈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다시 모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하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0: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를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레오네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에 위치한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의 나침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침반이 향하는 기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나침반은 다릅니다. 그 바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열등감은 대개 자기 증명의 과제가 됩니다.

0: 살아가는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가 멈추면 다시 불안해지고 인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신앙인의 열등감은 전혀 다른 질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이 결핍을 통해 누구를 섬기게 하시려는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열등감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 자랐지만 인생의 중반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왕자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인 우월감은 무너졌고 마음속에는 깊은 외피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 썼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그는 자신의 말솜씨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한 오래된 열등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기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넌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신 뒤에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약함을 품은 채로 부르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학문이나 배경이나 열심이나 신분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평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약함을 숨겨야 할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결핍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는 우월함이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울어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너졌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열등감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져가면 비교가 됩니다. 자기 안에 가두면 수치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나침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585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돌아보는 반년의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7월은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로 몸도 마음도 균형을 잃기 쉬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한 달도 변함없는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선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하겠고요. 일상의 영성을 위해 하루의 일과를 아침 예배를 축으로 여시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시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 이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죠.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신비로운 성령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내 주라는 말은 아도니라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니 그러면 아도나이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러면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셨다. 나의 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에 다른 주께 구별되는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해죠. 자,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 우리 마귀 사탄들, 나의 주 아도나이를 반대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이들에게 이들을 너희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발판이 된다라는 건 자, 이들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들이 완전히 복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속할 때는 엎드리면은 그들 위에 발을 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고 뱀의 머리를 깨부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오른편은 권능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할 때는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이 여호와와 같은 동격의 자리에 신적인 존재로 그분의 우편에 함께 이것은 공동의 통치권을 나눠서 통치권을 갖는다. 함께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특별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두 곳을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니까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나나주 2번에 보면 취한다라는 말이 보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질에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하늘에서 보류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 땅,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게 한 다음에 모든 무릎을 10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 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원수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내가 이때까지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원 경륜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협약하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제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하셨느냐. 사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 협약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말씀을 감동 가운데 들은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하늘에 가니 삼위의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 성자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고 하겠느냐 그리스도 이때 얘기했던 그리스도 내 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이전에 영원전에 계셨고 다윗은 그분을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자 시온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구원의 시작이 돼서 온 세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예루살렘부터 먼저 부어주시고 모든 열방에 부어주셨죠. 복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자, 규라는 건 통치자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파라오, 바로가 이러고 있는데 요 지팡이랑 막대기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있죠. 이런 거를 규라고 그래요. 규, 권능의 규. 권능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주권을 상징하는 통치의 홀, 막대기인데 자 이거를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 그 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의 주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원수들 중에서. 자, 완전히 원수들이 복속된 상태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통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원수들이 여전히 머리는 상했지만 꼬리를 치며 뭐 이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가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의 통치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면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냐? 즐거이 헌신하니. 자, 이전에 왕정 시대는 왕이 동원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건축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니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

성령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일꾼들로 한 분 한 분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자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새벽 이슬. 신선하죠? 그리고 새벽 이슬은 한두 개만 맺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리면 무수하게 다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신비롭게 이렇게 생.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변화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이후로 임하신 이후에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일꾼들, 주를 향하여 일어서는 수많은 청년들, 청년들이라는 건 은혜로 뒤덮인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통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오는 이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역사를 기록한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그러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호와가 맹세했다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에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변하지 아니하리라.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가운데 뭐라 그러냐? 너는, 이 너는, 여기서는 너라는 건, 내 주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자, 이 여러분, 그 당시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왔느냐?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장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잠깐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잠시 등장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없고 그 기원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다윗 앞에, 살렘 왕이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이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도 영원 전부터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 육체적인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완전한 기원도 알 수 없는 영원으로부터 온 제사장. 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우리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7장으로 가시면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0: 따르는 제사장이다. 반차라는 건 계통, 계보를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와, 신비롭죠? 주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 여호와. 근데 그분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때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누구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나라를 심판하고 문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그의 머리를 든다라는 건 뭐냐? 큰 승리를 거둔다는 건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뿌리 박음으로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잠시 쉬면서 시냇물을 마시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자, 이게 승리를 거두는 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드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고 나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지극히 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오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방식은 큰 권능으로 막 모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심으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참으로 신비로운 시입니다. 다윗의 때에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시이고 또 시편 110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 온전한 통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을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는 하늘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뢰의 자리, 동역자의 자리인 오른편 자리에 내 주를 앉히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함께 그 옆에 앉히셨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이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 선포하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자신은 새벽 이슬 같은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할렐루야.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유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통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게 전할 전체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족과 민족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 불어를 쓰는 사람, 이태리어를 쓰는 사람, 아니면 까달로그어를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도 기쁜 소식.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기쁜 소식. 그래서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사예요. 여기서 천사는 작고 앙증스럽고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때 천사는 앙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자, 메신저, 전령입니다. 여러분, 전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군대에서 그 전령을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천사가. 주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지와 만물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는 어떤 민족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게 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인생을 파멸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악한 마귀가 합니다. 그 마귀가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에도 이 표현이 넘어갔죠.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무엇무엇 사이에라고 하는 뜻의 디아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에서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발로우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엇무엇 사이에, 어떤 사람 둘 사이에 무엇을 던지는 것, 즉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사람의 일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형제를 갈라놓고, 부부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싸우게 하고, 성도를 이간하고, 가정을 이간시키고, 가정을 갈라놓고, 모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은, 아니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날 것입니다. 중요성에서 밀려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시간을 내는 일에서 밀려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려나서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할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 평가 기준의 하나가 미쉐린이라고 하는 그 음식 평가하는 그런 가이드인데요. 이 미쉐린 평가에서 스타를 받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쉐린 원스타도 있고 투스타도 있고 쓰리스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쉐린 투스타 같은 별 두 개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아우러도 10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초밥으로 미쉐린 투스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초밥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내노라한 사람들도 초밥으로 미쉐린 원스타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쉐린 초밥으로 미쉐린 투스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경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과를 그 인터뷰를 기사를 쓴 사람이 수행자의 일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수행하는 사람과 같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뜬답니다. 그리고 곧장 가락시장과 그리고 농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서 그날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 직접 나간답니다. 그리고 재료를 차에다 싣고 자기 가게에 도착하면 9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에 나무와 꽃에다 물을 준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돌아온답니다. 이 사람 철칙이 뭐냐면 자기 체중을 1년 360일 똑같이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어지는 루틴이 지겹지도 않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시 한 점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만든 스시 한 점에 제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기는 스시와 무관한 것들도 다 어우러져서 자기가 만든 스시 한 점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스시와 무관한 것, 상인분들과 거래를 할 때 1원도 깎지 않는답니다. 1원도 깎지 않고 대금도 연체하지 않고 주변의 관계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좋은 스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 삶을 가꾼다고 합니다. 초밥 만드는 것에서조차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며 사는데 그 하나님 중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도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자리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쥐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변두리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1복음, 제1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복음을 기억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할 메시지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한 성인데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악의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모든 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악의 플랫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바벨론 성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성으로 표현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악의 플랫폼입니다.

악이 이루어지는 그 플랫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사치와 불의한 일이 이루어지는 기반으로서의 바벨론이 무너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왜 복음일까요? 이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남 등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해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왜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벨론은 무너지고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도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한 복음은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버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길거리에 다니는 가축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의 우두머리가 짐승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아니죠. 비유입니다. 예수님, 성도는 어린 양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악한 자들은 어린 양의 대척점에 있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가 되는 것.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치거나 변치 않는 표식을 하였습니다. 흔한 예로 소와 말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의 엉덩이, 말의 엉덩이에다 불도장을 찍었죠. 그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이 이미지를 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또 마귀의 사람들은 짐승의 인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12지파에서 만 2천 명씩 14만 4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인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 죄악된 불의한 바벨론에서 세상의 이득을 얻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여기서 표는 영어로 얘기하면 티켓이 아닙니다. 사인인 것이죠. 인인 것, 씰인 것입니다. 그 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에게, 악한 자에게 소유가 되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면 그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탐심과 탐욕과 악한 일을 경계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소유가 된 자들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6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세상에 없던 물건이 하나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고속도로 같은 데 가시면 우리 화장실에는 별로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에어블레이드라고 하는 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바람으로 손을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에어블레이드인데 그거를 세상에 처음으로 내보인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세상에 나왔냐면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이 청소기를 발명을 하다가 청소기를 연구하다가 청소기에 바람을 연구하니까 이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종이 그 휴지 있잖아요. 그게 1년이면은 펄프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구를 보호하고 또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종이 휴지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에어블레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블레이드를 써보니까 휴지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에 쫙 퍼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이 청소기를 만들다가 이 바람을 연구하니까 선풍기를 봤네. 선풍기를 보니까 선풍기 그 날개가 선풍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선풍기 앞에서 있다가 선풍기 망 사이로 손이 들어가서 아이들 손을 다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 바람이 일어나지만 아이들을 손을 다치지 않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내놓은 게 날개 없는 선풍기예요. 이 제품들은요, 기존의 제품들보다 한 10배는 비싸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잘 팔려요. 저는 이 제품이 히트친 데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의 기본은, 발명의 기본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0: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저자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미에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안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불과 유황 가운데서 세세토록 받는 고통과 대조되는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오늘 13절 말미에 보면 저들의 행한 일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흐려지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예배되어진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강수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신방 수첩에 적힌 글을 한편 읽었는데요.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가는 한 권사님 부부를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일이랍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아내 곁에서 남편 집사님이 부지런히 수저 위에 음식을 얹어주며 넌지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 크게 아팠을 때 밥 한 숟가락을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해서 참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꼭꼭 씹어서 꿀꺽 삼킬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요즘 남편에게 특별히 감사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목사님의 질문에 결혼해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한결같아 고맙다며 아픈 중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줄줄이 고백하시더랍니다. 어제 주일을 상반기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신 교회들이 많이 있죠. 맥주 감사절은 참된 그 정신은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신실하게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제의 그 풍성했던 감사의 고백은요. 주일 하루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내 몸이 조금 고단하고 삶의 조건들이 생각만큼 매끄럽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세심한 돌보심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아침 일터로 향하며 누리는 당연한 일상들이 어쩌면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작은 소원일지 모른다는 생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머 스페셜 오늘 첫날로 함께합니다. 상반기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 떠오르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나도 여전히 선물 스페셜 기간 중에 이런 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은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그리고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찬양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샵9330으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 감사의 찬양 퍼레이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김대환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상반기 이렇게 보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솔직히요,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하나님 상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마음이 영 편치만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먼저 감사와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 좋은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썸머 스페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8월 예, 14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그리고 정규 코너로 보내드리지 못했던 그 작은 이벤트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좋은 찬양들을 좀 많이 내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사실은요, 이런 서머 스페셜이 왜 시작이 됐냐면,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이 FM 채널이 없을 때 AM 채널만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AM을 거의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 정도로 AM이 FM에 비해서 음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노래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토크 중심의 편성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니까 이 또 이렇게 노래나 찬양도 좀 음질이 좋은 것들로 좀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극동방송에 처음 FM이 개국했는데 그게 바로 대전이죠. 그래서 그때 선배들이 깨끗한 음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말 그만하고 좋은 찬양만 실컷 좀 한번 내보자. 아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첫 기획인데, 여름철 한 달 동안 좋은 찬양들로 이렇게 꽉 채우는 이 전통이 뭐 이제 전부 다 FM입니다만 아직까지 예, 극동방송에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전통이 됐습니다. 아, 이때는 조금 말이 좀 많은 것들을 조금 줄이고 좋은 찬양들로 아침에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촉촉이 적셔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좋은 우리 극동방송만의 스페셜, 여름 스페셜로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는데요.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유 빨리 좀 기존에 우리 코너 목사님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코너도 있고 저런 코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주어지는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 서머 스페셜 첫날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 찬양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나누고 싶은 감사 제목들, 감사 찬양들 있으신 분들 샵 9330으로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3번님께서 상반기 실수의 시간이 왔다면 하반기 실수를 만회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신청하고 싶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이 복 주심에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소중한 만나도 받아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주신 복 나누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맞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또 기본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와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 누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3014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좋은 찬양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914번님은 여러 지체의 마음과 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듯 교회 안에서 여러 가정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 중보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정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만나고 나누며 가장 가까운 이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 때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은 찬양인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아멘입니다. 저도요.

저도 이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주일 계속 네 이찬양 또 이어드리면서 우리 3914번님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414번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저희 반석교회는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깊은 뜻을 잘 섬기는 우리와 교회 또 가정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두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7414번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특별히 상반기 보내면서 맥주감사주의를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언어민증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김평우 목사님 사실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그리고 듣고 보니 이 곡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마 기프티드의 음성을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다른 버전으로 보내다 보니까 나가고 보니 이 곡이 아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곡도 참 좋네요.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 원하는 그런 언어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평욱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선물로도 보내드릴게요. 5809번님도 여정이라는 찬양을 신청합니다. 상반기 돌아보면 솔직히 기쁜 날보다는 눈물 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서머 스페셜 동안 사랑 많이 드리면

되어보는 우리 모든 조화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마땅한 감사합니다. 초월하는 감사이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상반기 뒤돌아보니 엎치락뒤치락이 신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조화예요. 여름의 별미인 썸머 스페셜이 이렇게 이런 귀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요. 그 의도를 듣고 또 들으니 더 감사인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이 발걸음이 감사인 촉촉한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찬양을 또 신청해 주셨어요. 예, 부르심 따라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곡이 제가 딱 느낌상 부르심 따라 조수정 씨 음성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정이라는 곡도 아주 많아요. 네, 이 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여정 이렇게 두 곡 또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여정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 약속의 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매일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조차 여호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끝내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삶 또한 끝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상반기 죽을 만치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계시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하반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도 예, 예쁜 말씀 카드 아기자기하네요. 오늘은요 말씀 카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시청해 주신 여섯 분께 제가 방금 쿠폰 보내드렸거든요. 빵도 사드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쿠폰 보내드렸으니까 빵도 사드시든지 빵 사드시든지 커피 사드시든지 취향에 맞게. 자, 내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찬양을 기다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는 내일도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3탄에 보면 부제가 최후의 성전인데 그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성배를 찾기 위해 미지의 협곡을 막 탐험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큰 난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눈앞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절벽이 보입니다. 성배를 찾기 위해서는 절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절벽을 건너갈 다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총상을 맞아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고 자, 그때 해리슨 포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평생 연구하며 남겨놓았던 이 성배 일지 연구 노트에 써있는 한 줄의 구절이었습니다. 그 뭐냐? 믿음의 도약,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을 해라 는 글귀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아찔한 절벽 앞에 믿음의 도약을 해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자살 행위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It'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다.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신음하며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남긴 연구노트의 단 한 줄의 마지막 말에 의지하여 눈을 감은 채 한 다리를 번쩍 들어서 허공을 향해서 절벽 아래를 향해 발을 내디딥니다. 몸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 속에 그의 발밑에 턱 하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느껴지죠. 알고 보니까 절벽의 바위와 똑같은 무늬의 돌다리가 그 아래에 있었는데 건너편 절벽과 똑같은 무늬와 높이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착시현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처럼 보였던 것이죠. 자신의 눈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때 이 주인공 존스는 평생 성배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의 연구를 신뢰하면서 그가 남긴 글귀 위에 믿음의 도약을 내리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와 풍랑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내 힘과 능력과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죠. 작은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크고 점점 커지면 이게 점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절감하면서 모든 삶의 통제권이 점점 빠져나가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릴리 풍랑 가운데 싸웠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풍랑이 점점 거슬러서 크게 오르는데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잔뼈갈고 굵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통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풍랑이 거스러지니까 점점점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절감하는 겁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죠. 충격을 받아서 다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아니 컴컴한 밤중에 통제불능의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극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자기도 물 위로 걸어 나오게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진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익숙해서 아 베드로가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있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앞에 와 계세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주님 저도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주님 빨리 들어오세요. 물에 빠져요. 파도가 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통 경우면 주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확신도 없는데 주님 좋겠다. 저도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 가운데 이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든지 제정신이 아니든지 정말 특이한 이 관종이라고 그러죠. 특이하든지 제자들아 나를 봐라 관종이죠. 아니면 IQ가 딸리든지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정말 이 몰말리는 다혈질이다 무시할 게 아니라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나타나는 걸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런 독특한 말을 할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들리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나 집에서 여보 배고파요? 물어볼 때는 내가 배고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배고파요? 그러면 안 고픈데? 그럼 시무룩해지죠. 배고파요? 그럼 아유 글쎄 생각해보니까 출출한 것도 같은데 너 좀 먹을까? 그래요? 하고 좋아하는 거죠. 나가는데 밥 먹고 여보 뭐 커피 먹고 싶지 않아요? 아 나 커피 싫어. 약간 떨어지는 거죠. 도대체 뭘 먹고 싶길래 커피를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럼 아 당신도 커피 먹고 싶어? 나도 좀 땡기는 것 같은데 그래야 응 어디 좋은 데 알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자동이죠. 받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한다고 그냥 응 괜찮아 나 아까 믹스커피 먹었어.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주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특이한 말을 하는가. 나 같으면 주님 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파도가 넘실대는데 이게 빠지면 죽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 영향에는 바로 앞절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27절인데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난주에 나니라는 말이 그냥 나야 나 이런 뜻을 넘어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계시했던 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한번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선포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풍랑 위를 걸어오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던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는 그 동일한 선포를 들으며 베드로에게 믿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자,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 풍랑조차 순종해서 그 발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구원의 계시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직접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의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구약 시대 구원자는 여호와, 신약 시대는 예수, 마지막 성령 시대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우리 교주라는 거죠. 교주. 그게 아니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의 이 언약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부도 여호와시고 성자도 여호와시고 성령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인격,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는 신비로운 존재 방식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주목할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사야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인데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므리바에서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죠. 자, 성령이 이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한 여호와가 곧 성령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자 예수께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풍랑 속에서 바다를 밟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자, 아, 이 풍랑도 순종케 하시는 바로 이분이 우리 선조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된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자각이 생기면서 베드로는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났을 겁니다. 이전에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두 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여 살렸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귀신이 막 벌벌 떨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는 갈릴리 바다에 이미 큰 놀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파도와 이 바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동안에 누적된 경험치들이 영적인 경험치들이 순간적인 깨달음과 함께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손길을 많이 경험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했던 미스테리와 문제가 순식간에 깨달아지고 연결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관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순간에 베드로의 눈앞에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 모두가 유령이라고 하고 벌벌 떨리는데 내가 그다, 여호와다. 그러면 이분이 여호와라면 능히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약의 요청을 드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요청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여, 만일 지금 파도를 밟고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면, 에고에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부탁은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몸무게가 요즘 아까 좀 전에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배터지게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 저에게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에게 명령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생겨서 물 위를 걸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자연 법칙을 지으시고 거센 풍랑과 파도도 순종케 하시는데 그 순종케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는 그런 주님의 권세 있는 명령, 권세 있는 말씀 위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오라, 오라.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능력을 줄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도 주님과 같은 능력을 주세요.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라서 무리를 걸었지. 너 사람인데 무리를 걸어봐라. 너 평생 무리만 걸을 거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 번 더 걸어봐. 한 번 더 걸어봐. 이건 하나님만 걷는 거지. 네 레벨에서는, 레벨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 걸은 능력을 좀 얻으려면, 야, 맨입으로 되겠니? 뭘 좀 가지고 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게 있는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아멘. 자,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와 두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라는 표현은 25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라고 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이 변해서 걸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닷물을 순종케 하셔서 예수님을 떠 바치게 하셨던 그 역사가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명하셔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능과 능력과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물을 명하여 베드로를 떠받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물 위에 세운 기적은 베드로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풍랑 중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붙들고 순종케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구하고 내 변화를 구하기 전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는 막 지혜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항상 세상은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내 힘과 능력으로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가라앉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붙드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발을 육중한 무게를 견디는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이 내 발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물이 내 인생의 풍랑을 떠받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도안교회 13년 전에 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 6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몸.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래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Bible Explaining Church. 따라할까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와 사람들은요. 내가 은퇴하면 5년 안에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연락하고 막 연락 왔던 뭐 거래처의 사장님, 뭐 형 동생 은퇴하고 다 사라지죠. 끝까지 뭐가 남느냐? 교회에서 말씀 붙들고 같이 있었던 믿음의 관계들이 살아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서로가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도록 돕고 붙들어 주죠. 그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애쓰며 풍랑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 때
도리어 풍랑 위를 건너

0: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놀랍고도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쓸 때 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풍랑 자체에 가 있으면 너무 두렵고요. 부르튼 내 손, 이 노를 힘있게 붙든 내 손을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의지하고 같이 좀 도와줘라고 하지만 그들도 지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를 도와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생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맛보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 점점 연약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신뢰와 기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큰 풍랑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참 힘이 없고 무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헛된 외침임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그니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주님, 만약 당신이거든, 정말 당신이거든 나에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사 주께 물 밖으로 나아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갔던 베드로를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힘과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다시 의지하며 붙들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 살고 있고요. 25년째 여기 하정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의도 순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기철 안수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홍훈 담임 목사님과 감사 노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윤기철 안수집사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저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전 성도에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올해부터 모든 성도들이 감사 365라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이 이미 가장 큰 복의 증거입니다. 세탁 전문가이신

0: 신 윤안수 집사님께 어떻게 옷을 보관해야 할까요? 여쭤봤습니다.
1: 이제 음식물 같은 게 이제 그 옷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세탁을 하지 않으면 옷 자체의 원단에 이제 그게 스며들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일단 좀 더러운 옷들은 되도록이면 세탁을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좀 옷장에 옷을 관리할 때 약간 그 공간이 좀 여유롭게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곰팡이도 필 수도 있고 구김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흰 옷이나 연한 옷들은 밝은 옷들은 입고 나서 반드시 세탁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다음에 옷을 입을 때 깨끗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누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1: 예수님은 제가 1983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이제 누님이 살고 계셔가지고요. 누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누님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삶에 뚜렷한 목표 같은 게 확실히 생겼다고 그럴까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이 세상 중심에서 아무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히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0: 오랜 애청자이신 윤 안수 집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제 매일 이제 틀어놓고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세탁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TV 같은 건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림질이라든지 세탁이나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라디오로 일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나오면 항상 아침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특히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우리 극동방송 그 청취자에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요청하실 때 저도 이제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찬양 들을 때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이유이죠.
1: 방송은 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중단을 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만원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마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지 않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결단을 하셔서 전파 선교사에 동참해 주시면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0: 사랑하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25년 전에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윤 집사님은 얼마 전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따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아름다운 그곳에서 따님을 만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원래 1월 17일 날 그 지금 전파 선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성의 딸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성의 이름으로 된 전파 선교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그래도 주님 앞에 갔으니까 이 땅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씨앗이 됐으면 해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 분들이 또 중보해 주셔서 내가 이제 더 큰 소망이 천국 가면 우리 성에 예수님도 만나지만 우리 성에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윤기철 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성황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0: 공동 방송입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아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 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네, 서머 스페셜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서머 스페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집사님 제가 수년 전에 굉장히 좀 버거운 상황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틀만 딱 지나서 정신이 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0: 네. 아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되셨나요?
1: 수년이 지금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 힘들긴 했지만 꽤 거뜬히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굉장히 성장하기도 했어요.
0: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겠죠. 그때가 어떤 일인지 모르긴 몰라도 그때의 경험이 앞으로 마주할 많은 경우에 교훈이 되고 또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실제로 그때의 일이 뭔가 삶의 기준이 돼서요. 유사한 경우를 만날 때 보다 수월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의외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미래에 대한 뭐 확실한 정보이기보다는 지나온 경험이나 기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 앞날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1: 아멘.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자꾸 들여다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말이죠.
0: 네. 문제에 집중할수록 은혜는 작아지지만 은혜에 집중할수록 문제는 작아지기 마련이겠죠.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총을 더욱 열심히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집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0: 네.
1: 문제에 집중할수록 은혜가 작아지는데 은혜에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진다.
0: 네, 맞아요.
1: 이 공식을 맞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0: 아멘.
1: 오늘 하루 걱정과 불안보다 은혜를 먼저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형통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